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경기에 참가하고 오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완주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경주하는 목적이 분명했던 아쿠아리는 비록 큰 부상을 입었으나 경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주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큰 죄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쓴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지역 목사님과 만나 교제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부릅니다.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아론과 훌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역 목사님을 방문하며 몇 번을 연락해도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남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역 목사님이 목양실로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선배 목사님의 배려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셀리더 모임하며 몸이 다운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갈등이 있어서 어려운 중에 있는 지역 목사님

을 만납니다. 다행히 어려움이 조금은 소강 상태라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합니다. 기도하던 일이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조금은 안도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혜정이 마음껏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쓰는 지혜가 교회마다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항상 사람의 자기 소욕이 주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는 교회 사랑이며 믿음의 열정이라고 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주혜정과 갈등이 일어나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열정인지 소욕인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정은 주의 교회에 거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열정을 바로잡아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의지를 꺾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헌신입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 스스로 복종하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오는 길이지만 안전하게 만날 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교회에 오신 목사님, 다행히 큰 어려움이 없다 하니 감사합니다. 갈등이 조금씩 가라앉고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말씀 나누며 칠흑같은 흑암도 빛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사합니다. 비껴가는 만남의 약속에 직접 찾아와 주신 선배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행하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 일정이 순조롭게 잡히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컨디션이 다운되면서 건강에 더 세심하게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동역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일에 함께 힘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홀리원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권사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일어나며 이 하루도 주님 인도하심 받길 원하며 주님 부릅니다. 직원이 출근 중에 타고 오던 회사차가 출근길에 갑자기 섰다는 소리에 놀라 주님 부릅니다. 고향 친구 엄마 부고장 사진을 보며 친구를 위로하고 유한한 이 땅의 삶임을 새기며 주님 부릅니다. 외근길 오가며 듣는 말씀에 잘 지내고 계신다는 소식에 갑자기 생긴 비문증에 신경 쓰여 주님 부릅니다. 직원이 어제는 크레인 현장 작업 후 크레인을 타고 퇴근했다가 출근하는 길에 크레인이 도로에서 서버렸다는 소리에 주님 부릅니다. 다행히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마을 어귀쯤이라 함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카센터까지 이웃의 도움을 받고 수습한 상황을 속상해하며 말해주던 남편이 기도 똑바로 해라 장난치듯 말합니다. 그래야지요 답하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음에 감사하자 위로합니다. 사고 원인은 소모품이 다 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미리 알 수 없다는 소리에 주님께서 도우심이 더 확실함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시내 도로에서 크레인이 섰으면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남편에게 주님께서 도우심을 확실히 못 박으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 부르며 마음을 지키고 나니 기쁨이 옵니다. 수습 후 돌아와 내게 얼굴빛이 왜 좋냐는 남편 말에 주님 불러보라며 그런 평안을 주실 거라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내 얼굴빛을 좋게 하시고 평안함 주심을 남편이 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직원 출근길을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큰 사고를 피하게 하시고 수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이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 생각보다 적은 수리비에 감사합니다. 상황에 요동치 않고 마음을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잘 적응하고 계신다는 소식에 감사합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 얼굴빛이 왜 그렇게 평안하냐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내 얼굴빛을 좋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다고 남편에게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나의 가는 길 박희봉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 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수 동행 일기 어플을 사용하시면 다른 분의 예수 동행 일기 예시도 볼수 있고 나의 예수 동행 일기도 어플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눔방을 만들어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쓰며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동해 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성과 선한 능력으로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아름다운 예수동행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위드힘 예배의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위드힘의 건반을 맡고 계신 손선아 사모님께서 곡을 쓰셨고, 또 손선아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박진선 목사님께서 가사를 고백하신 곡입니다. 우리 승리라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만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라디오 성경 공부. 오늘도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1: 벌써 세월이 이렇게 너무 빠르네요.
0: 아니, 반년이 거의 다 갔다는 생각이 뭐 했지? 라는 마음과 함께 물론 아직 6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1: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른 게 느껴진다는 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에 비해서 1년이 점점점 짧아지잖아요.
0: 아, 그거 명언이네요.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에 비해서 1년이 점점점 짧아진다.
1: 그렇죠.
0: 하긴 8순의 1년과 뭐 예를 들어 10살의 1년은 빠르기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0: 계절은 흐르지만 꽃은 피어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연그러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과 제목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1: 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2절 말씀이고요. 같이 나눌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0: 아, 저 이 말씀 싫어해요, 목사님. 왜 이 말씀이 하필이면 이때에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1: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저는 전혀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1: 바둑 같은 거를 둬보면 고수들이 한 수 한 수 두는데 왜 두는지 보이지도 않고.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수의 수는 너무 뒤가 많으니까 왜 여기서 지금 이걸 두는 거지가 아예 안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냥 이제 하수들은 하나 따먹으려고.
0: 그렇죠.
1: 막 보고 있는.
0: 저걸 노리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1: 네. 사람들 수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요즘은 또 AI가 발전을 하니까
0: 네.
1: 이제 프로기사들도 AI를 전혀 이길 수가 없죠.
0: 그렇죠.
1: 그래서 요새는 바둑 선생님이 AI로 해서

0: 프로 선수들도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AI가 두는 수를 왜 저기 두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죠.
1: 네.
0: 근데 계속 두다 보면 아 저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를 뒀구나. 나중에 가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1: 네.
0: 하지만 그 격차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AI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갭, 격차입니다.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책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0: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도 온전하게 소화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1: 우린 아예 못하고 있죠.
0: 네.
1: 저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
0: 네네.
1: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0: 부분적으로 봐서 네. 이제 대충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 수가 없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심지어 계시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본체, 진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냐? 이해 불가죠. 만약에 그게 충분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가짜 하나님이죠.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도 못 꿰뚫는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많은 거죠.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신학과 신앙의 근본, 펀더멘탈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격차, 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에서부터 모든 죄, 그리고 모든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1: 그러겠네요.
0: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1: 네.
0: 사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그다음부터 성경은 아예 이해가 안 되고 아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1: 네.
0: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거기에서부터 막히면 사실 성경 전체가 다 막히는 것이고요.
1: 믿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0: 네.
1: 네.
0: 그게 믿어지면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시작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며 절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뭐 부모님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그 빚으로 존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스스로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든
1: 그렇죠.
0: 겁니다.
1: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사실은 이해가 어렵죠.
0: 스스로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아예 상상을 못하죠.
1: 그렇죠.
0: 특히 더더군다나 신자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조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있지?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됐을까?
1: 하나님의 시작은 뭘까?
0: 네.
1: 네.
0: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1: 저 어릴 때 막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나으신 건가? 뭐 약간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0: 네, 삼위일체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1: 어렵죠. 그냥 부분적으로 생각할
0: 그렇죠.
1: 뿐.
0: 뭐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신학적인 내용을
1: 네.
0: 그것이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믿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네.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지.
1: 그러시다니 그런가 보다. 약간,
0: 그렇죠.
1: 네.
0: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믿기는 믿는데 설명을 못하는 영역이 많죠.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저도요.
0: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0: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멘.
0: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신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이신론이요?
0: 네, 다다이즘이라고
1: 아,
0: 하는데,
1: 다다이즘 압니다.
0: 네,
1: 네.
0: 다다이즘은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스스로 돌아가게끔, 뭐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1: 네.
0: 다 허락하시고
1: 네.
0: 스스로 이제 행성이 그 하나님이
1: 돌아가게끔.
0: 정해놓으신 법칙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배터리 껴놓으면 이제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계에 이제 더 이상
1: 개입하지
0: 간섭하지
1: 않으신다.
0: 않는다.
1: 네.
0: 이게 이제 다다이즘인데 이신론에서 주장하듯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손 떼고 먼 곳에 그냥 관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생명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을 만물을 다 붙들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내재성. 이두 가지가 사실은 완전히 대조되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면서도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1: 아멘.
0: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심지어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 어떻게 이루느냐? 구체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하시고 변개되지 않으시고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벗어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그리고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 작정이, 그리고 그 섭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지언정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사람,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하나도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가서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루고 다 섭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왜 모르냐? 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0: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1: 차원이 다르다.
0: 네.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근본을 갖춘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 혹은 그른 신앙생활, 판가름이 날수 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가,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0: 네.
1: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전제가 틀어진다면 사실은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딱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는 별개로
0: 맞습니다.
1: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0: 내가 예수를 믿는데 좋은 일만 생겨야지. 뭐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신앙생활이 사탄 마귀와의 전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저거 사단이 역사한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꺾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오는데, 사단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품죠. 왜 사탄을 만드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0: 그런 원망은 하죠.
1: 그렇죠.
0: 하나님 왜 그를 굳이 없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이
1: 네.
0: 행복하게 갈수 있잖아.
1: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성경에 있는 예를 보면, 굳이 유혹하는 자가 없더라도 인간은
0: 타락하는구나.
1: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든
0: 인간이란.
1: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0: 사람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늘 행하니까요.
1: 사실 사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지정의 인격을 가진 그런
0: 존재였죠.
1: 심부름꾼이죠. 그런 존재였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못 앉을 게 뭐야?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적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뭐 흔히 뭐 계시록을 따서 한 3분의 1 정도 천사들이 함께 그 편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도 똑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불가침 영역,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뭐냐, 완성이 뭐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게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0: 인간의 완악함이란
1: 맞습니다.
0: 당연한 것도 안 되죠. 저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저도 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는 저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1: 그래서 아담의 상태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으면 죽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사실 완전 중립된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0: 아담이 그래서 좀 원망스럽긴 합니다.
1: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아예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떠난
0: 깨어져서.
1: 상태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아예 저주받은 세상 속에 태어나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세상 속에 태어나니까 사실은 계속 육신적인 것, 땅의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건 거창하게 무슨 나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사실은 죄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전도를 할때이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버드대 같은데, 뭐 예일대 이런 데 가서 시험 기간에 복음 전하려고 Excuse me 붙잡잖아요. 굉장히 그 화를 냅니다. 자기 시간을 지금
0: 바쁜데,
1: 뺏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 시간에
0: 이 귀한 시간에,
1: 이렇게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냐, 이런 눈으로 딱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커뮤니티 칼리지, 그냥 원서만 내면 다 가는 동네에 있는데요. 2년제 아시죠?
0: 알죠. 학원 대신
1: 네.
0: 가는,
1: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0: 영어 배우러 가는.
1: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럴 때 Excuse me 하면 Yes 이러면서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몰라요.
0: 누가

0: 하더라고요. CC에서 공부하는 놈은 난 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세상적으로 본다면 하버드생이 훨씬 뛰어나죠.
0: 아, 그럼요.
1: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학업, 성적, 이게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하려고 나를 지금 이 바쁜 시간에 건드려 이런 화가 폭발을 하는 거죠.
0: 네.
1: 반대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은 하나님 이야기할 때 오히려 오케이, 시간 많으니까, 바쁘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주고 대화하고 복음도 듣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0: 네, 집안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 네. 사실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도 좋지만
0: 네.
1: 그것을 통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이제 이걸 원하시죠.
0: 했으면 하죠. 네.
1: 네.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그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도 인간에게 관심을 가장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피조물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찬양 한곡 듣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0: 우르르 워십 앨범 중에서 주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라디오 성경 공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1: 시편 8편이 창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1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8편인데요.
0: 네.
1: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존재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존재,
0: 네.
1: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에 대해서는 마치 인간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왕, 대리 통치권자로 창조했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해 주셨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명령을 하시죠.
0: 네.
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왜 명령을 줬을까? 거기에 또 불만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악과 명령하지 않았으면 죄도 안 지었을 건데.
0: 근데 그 정도 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1: 그 선이 뭐냐면 네가 만물을 향해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줬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너는 피조물이고 네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와의 관계에서는 깨달으라는 거죠.
0: 네, 그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대지 마.
1: 네.
0: 그거는 네가 나를 반역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1: 네.
0: 라는 하나님의 선.
1: 맞습니다.
0: 그 피조물을 향한.
1: 그래서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은혜와 복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저는

0: 피조물입니다. 그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라는
1: 네.
0: 것이.
1: 네.
0: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 마땅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 네.
0: 순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니까. 근데 마땅히 할 걸 하지 못해서 문제지.
1: 네.
0: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해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종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1: 네.
0: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창조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1: 네.
0: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바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놔두셨는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나중에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것 주니까 이제 좀 고생 좀 하다 와 해서 남겨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아, 그럼 빨리 좋은 데 데려가시지. 왜 좀 고생을 하도록 또 그렇게 하냐. 아까워서 그런가 하나님이. 막 이런 반발심이 조금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어떤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죠. 아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근데 우리는 죄를 아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을 좀 깨달아가면서 분별을 하기 좀 시작을 하죠.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알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애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순종하는 걸로 우리에게 체화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상태가 되냐. 이젠 우리는 아예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 사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완성이 되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요. 신뢰하지 못하고
1: 맞아요.
0: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도 사실은 잘 안 믿어지고.
1: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0: 그렇죠.
1: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막 일희일비하게 되고
0: 그렇습니다.
1: 마음이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남들이 생각했을 때도 다 공감할 만한 아픔이 아니라 할지라도
0: 네.
1: 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막 감당을 못해야 하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그러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뭘 발견하게 만드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1: 아멘.
0: 나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 수는 없으나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억울했던 일들이 잘 풀리거나 혹은 그 억울했었던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거나 이런 걸 궁극적으로 딱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아 내가 너무 힘들어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1: 아멘.
0: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

0: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광야에 남겨놓으신 거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여자,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하시는데 그곳이 광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1: 쉽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안 되는 곳이니까.
0: 척박한 곳이죠. 네. 하나님의 정말로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 근데 그 광야를 통해서 뭘 배워나가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60만 명 정도가 나왔잖아요. 남자 전쟁할 수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인원이.
1: 네.
0: 그 1세대들은 20세 이상 된 자들, 처음에 계수했었던 민수기에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전부 광야에서 죽고 20세 미만 혹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 그 사람들 계수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한 60만 명 되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 네.
0: 근데 이 60만 명은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뭘 보여주시냐라고 한다면 1세대 60만 명은 우리의 옛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시고
1: 네.
0: 새사람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로 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신다. 거죠. 그럼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수준대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과 내 생각에 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도 돌로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옛사람의 상태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 그런 옛사람은 싹 다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민수기 말미에서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들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군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 살아있을 때 전쟁한 전쟁에서 단 한 명도 죽지를 않아요. 상하지도 않고. 왜냐? 이 사람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상당히 큰 차이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새 사람들은 그 새 세대죠. 전쟁에 이겼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자마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전부 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1: 와.
0: 이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걸 항상 우리가 리마인드 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그때에도 항상 생각할 것은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일을 도모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 아멘.
0: 파수꾼이 성을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그가 지키는 게 아니죠.
1: 그렇죠.
0: 그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 아멘.
0: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과 이런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성장되냐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를 어떻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가. 그때에만 반드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잘 지날 때에는 믿음의 성장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1: 아멘.
0: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역시 그랬구나 이거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믿음이 조금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1: 아멘.
0: 모든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앞에서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1: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선명하세요.
0: 사람이 힘들게 만들고
1: 사람이 어려울 뿐이요.
0: 네.
1: 그렇죠. 사람이죠.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있고요.
1: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제일 문제고
0: 힘들고
1: 힘듭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초신자들, 뭐 교회 와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0: 맞아요.
1: 항상 그렇게 부딪혀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할 때, 야,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굳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0: 사실 그런 이유로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1: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뭐 많다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0: 300만 뭐 이런 얘기하시던데.
1: 네.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면서요.
0: 아, 가난 안 나가구나. 네. 거꾸로 하면 어머, 마음 아프다. 네.
1: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죠.
0: 네.
1: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저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길을 가는 게 어찌 보면 그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게 좀 말하면 사실이지만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네요.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란 게 참 어려운 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로 딱 맞춰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못 견디겠어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맞춰가는 연습들이 되어간다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래서 나랑 딱 맞는 사람들이랑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면 편하죠. 그래서 대학 선교단체들이 이전에 대학에서 훈련받을 때 거기는 네. 연령도 비슷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열의가 있어야지 그
0: 성교단체 들어가니까 예.
1: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딱 맞는 거죠.
0: 그러네요.
1: 뜨겁고 훈련도 받고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같이 전도를 하는 동역자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로컬 교회로 가서 보면 이거 완전히 개판 5분 전인데
0: 다 다르니까
1: 그렇죠. 연령도 다 다르고 신앙도 저 사람 예수 믿어? 이런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고 그래서 선교단체 사람들이 그때 무슨 문제가 많았었냐면 그냥 주일의 교회, 그냥 일반 로컬 지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0: 아, 가능할 것 같아요.
1: 네.
0: 충분히. 특히 이 뜨거움을 그리고 서로 간의 형제자매의 연합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교회에서 그게 자꾸 깨지니까
1: 네.
0: 근데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그게.
1: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끼리 따로 또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일들까지 발생하면서
0: 네.
1: 그래서 저 교회관이 잘못됐다 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모르는 데서 이 모든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0: 아시죠.
1: 하지만 나랑 딱 맞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나에게 걸림이 되는지 내가 어떤 수준인지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나랑 다른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맞아? 이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냐?
0: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나의 현주소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딱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0: 아멘.
1: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대하지 말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만 가능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고 있다. 저 왼수같이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럼 왜 그러시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신앙의 성장을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것입니다.
0: 아멘.
1: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리고 나를 힘들게

0: 하거나 갈등을 생기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나를 세우는 동역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사랑하는
1: 동역자다.
0: 동역자, 나를 세워주는 동역자.
1: 하나님이 내게 보낸
0: 네.
1: 선물이야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0: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인간 연약하니까요.
0: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나에게 붙은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이해 못하니까 가장 좋다고는 내가 순종은 하겠는데 잘 몰라요. 기도하고 있을 때왜 그게 가장 좋은 거였는지 결국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오늘 긴 시간 이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며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도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라디오 성경 공부 인사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함께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 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한 핵심적인 일이 뭐냐? 자녀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시험이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 책 기초성경부 3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징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징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더 기초해서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되거든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두 번째, 징계의 목적.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려운 환경이나 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신앙의 본질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의 영어로 말하면 우리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자, 이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절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제가 중간부터 읽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킨지 않는지 알려하렴이라. 이 부분 기억하고 계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뒷부분 기억하세요.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이 말은 목소리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궁극적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뭘 볼 수 있냐면 동일한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삶을 살도록 징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고요. 가장 잘.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고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구절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으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핵심이 결국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도록 그들에게 하기 위함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징계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고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또 한 시간 전체를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서 여러분 대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신명기 30장 그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많은 종교적인 의식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명령에서, 이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신앙의 본질, 핵심입니다. 자,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거 역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본 것처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한 부분은 믿음에 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십자가에 의한 삶 얘기하면 그게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 결국 그 마지막 관문이 뭐냐?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야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왜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에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와 너 자손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곧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고 이게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택할 때,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며 운행하시고 앞서가시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되는 거죠. 징계하신 목적이 그렇게 되기 위해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업이 주어지기 위한 거죠. 그걸 우리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할 거라고 말하거든요. 신명기 30장의 삶을 살 때 신명기 30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십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 매우 많을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100세쯤 태어났고 지금 이삭의 이때쯤이 나이가 10대였던 것 같아요. 이따 보면 알지만. 그러면 그의 나이 110, 뭐 5살에서 120살 정도 됐으려나? 이런 나이인 거죠. 근데 그때인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곧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관계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귀한 게 이거예요. 순종의 열심이에요. 지금 자식 데리러 가요. 자식 죽이러 간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독자. 늦둥일수록 내리사랑이라고 귀엽다는데 얼마나 늦둥이를 낳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그 독자를 죽이러 간다니까요. 올라갔는데 또 특별히 정말 이렇게 아들이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데 이제야 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의 중심에 실제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개인적으로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아, 아브라함 이런 복 받았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 아브라함 부부를 택하신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택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태우시되 열방의 택하시되 열방의 빛으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 전시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예수님 모셔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세 백성 교회를 세우셔서 이 소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회복을 온전하셔서 사는 것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뭐죠? 징계를 통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맹세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 세 번째,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그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성경에 말하는 징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징계를 하나님 훈련으로 여기라. 믿음의 시험,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시련, 꾸지람이라고 표현하고 채찍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라고 표현한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징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광야생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요셉 애굽생활, 다윗의 광야생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길은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NIV 성경을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어려움을 훈련으로 알고 견디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훈련으로 인식하라. 그러면 훨씬 우리가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야고보서는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문안한 다음에 가장 먼저 믿음의 시련을 말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신앙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훈련이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죠. 세 번째, 소홀히 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할 말씀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소홀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환경에만 의존해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그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제외되었습니다. 제가요 과거에 이제 지금은 개인적으로 성도 신방을 못하는데 과거에 신방하다가 이걸 보게 됐어요. 이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환경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런 게 이제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닥쳤을 때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이거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으시거든요. 이 상황 닥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데요. 너무나 심각한 일은 그것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떨지 몰라도 그것은 심각한 불신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성도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아까 읽었던 똑같은 구절, 가볍게 여기지 말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낙심했다고 써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이해하고 곧바로 올바른 자세로 돌이켜야 합니다. 낙심을 방치하면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불신에서 나온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하라.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자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적으로 올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자는 아들이 있으리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서 바울만 하더라도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에 세워지기까지 10년 이상을 무명으로서 그 놀라운 예수님 만난 경험, 또그 많은 경험들, 또 하나님 많은 지식도 있었음에도 숨겨져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윗만 하더라도, 15년에서 10년 사이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빚어졌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세우세요. 근데 세워놓고 보니까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게 결국 30세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셉이 왕이 될 때도 30세였나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냐면 1절부터 보시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그들의 죄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4절까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바라봄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 다수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쭉 다.

0: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거기 다루는 게 쭉 보시면 그들의 그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저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쭉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고 음행을 다루고 있고 주를 시험하는 거 불신에 다루고 있고 그리고 원망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럼 이 시험이 뭘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시험 전체가 그렇지만 광야 생활하던 이 전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징계하신 거였다고요.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보내시지 않는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또한 시험을 보내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을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신 이 징계를 정말 올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또 한 달이 채워지네요. 5월의 끝날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벌써 온열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면 무엇보다 먹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은 음식, 또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도 음식과 관련된 역사가 여럿 나타납니다. 주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고요.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도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적도 있죠. 이제 육신의 그 음식들을 넘어서 영생의 양식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안에 먹고 마시며 늘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경민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기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는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 말이죠. 김대화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0084님 사연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0084님의 너무나 좋은 사연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천하 만물, 우주 만유를 지으셨나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소설의 책이 놀라게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나?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연에.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세상의 그 속박들에서 자유하게 돼요. 바로 이 자유 안에 제가 중증의 시각장애, 여기서도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니 우리의 몸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이 진리를 누가 합니까? 세상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뿐 아니라 그 함께 자녀된 성도도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위하고 주 안에서 염려하며 주 안에서 같이 이렇게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0084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조수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네, 이번 사연 너무나 애틋하고도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생각들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사연인데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함께 기도도 부탁드리는 그런 사연입니다. 2545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평안하셨는지요? 저야 주말마다 목사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서 기쁨입니다.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 이상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느끼고 보게 됐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외가를 찾아오는 서유를 목사님으로부터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유치부 담당 선생님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은 예배 후 아이의 눈을 위해 안수 기도까지 해 주셨답니다. 그 관심과 사랑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웃을 위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이었고요. 그리고 추신을 달아주셨어요. 서유의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2545님. 네, 손주 서유가 지금 이 어린아이가 희귀 질환이 발병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서유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먼 곳에 사니까요. 따님하고 같이 살아요. 네, 딸의 자녀입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놀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교회 할아버지 출석하시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까지 다 너무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내 아이처럼 이렇게 맞아주고 기쁨으로 함께 하면서 아이가 눈이 불편한 것 위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안수 기도까지 해 주셨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하는 사연이에요. 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곳인 줄 미처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 많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뭐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엉뚱한 얘기들 많죠. 네,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부족함도 고쳐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한 걸 누가 부인하고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 아름다운 선행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할 뿐인 거죠.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믿음 없는 분들이라도요. 믿음 어리신 분이라도요. 이렇게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밤낮 없이 흐르는 시냇물은 강으로 가고 강은 바다로 이어지며 그 큰 물두멍은 다시 한올 한올 증발해서 구름을 빚습니다. 그리고 물이 되어 땅으로 내리죠. 그렇게 돌고 돕니다. 이 순환의 이치를 따라 비록 그 형상이 다르더라도 한 몸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죠. 그 모든 자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참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참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텐트메이커스 앨범 중에서 예수나의 치료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200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저는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아이 둘을 키우는데요.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보니 양육도 정말 두 배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생김새가 다르고요. 좋아하는 색깔 다르고 좋아하는 놀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둘이 성향이 좀 비슷했으면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아보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죠? 그런 이유도 어쩌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와 너무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는 배제하기보다 저 사람에게 배울 점은 없나? 혹은 내가 채워줄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종윤의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왜 저럴까 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한 번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이라는 곡이고요. 이어서 CTS 앨범 중에 있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초롬의 주 예수여 은혜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나는 가족 한 명씩 요일별로 나누어 기도한다. 월요일에는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어느 날 월요일이 되었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전날에 말다툼을 한 후유증이었다. 그를 축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월요일은 월요일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남편은 그분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었다. 그날 이후 남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내가 남편을 믿고 따르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기도 시간과 요일을 정하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 홍장빈 박현숙의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책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도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크록스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손재석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였습니다. 제가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일부분을 좀 낭독해 드렸는데 요일을 정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 같고요. 저도 당장 좀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사람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말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조찬미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리고 달빛 마을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주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위러브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라고 반신반의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응답이 없는 이유를 기도를 잘 못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때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럴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돌을 떡인 줄 알고 혹은 뱀을 생선인 줄 알고 달라는 자식에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그 청을 받아준다면 그 아버지는 분명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불고 떼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손에 뱀을 쥐어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아이는 응답이 없는 아버지라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원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햇불 합창단의 내 주여 뜻대로, 그리고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첫 찬양으로 들려드리면서 두근두근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매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들려드릴 찬양은요, 세 곡의 찬양이에요. 항병덕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조수아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예스 CCM 앨범 중에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를 시작할 때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인데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일 뿐이다.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퓨어 워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송경민의 음성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설교자이시며 심리학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한국인을 이렇게 애찬했습니다. 꿈의 땅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왔는데 그 가운데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천주교를 미국에 주었고 프랑스 사람들은 가구 만드는 기술과 그림을 주었고 독일 사람들은 과학과 수학을 미국에 가르쳐 주었으며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다양한 음식 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 땅에 무엇을 주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생겼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미국에 기여한 바를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은 미국에 교회를 주었다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한국인을 예찬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어둠의 세계가 임할 때 도덕적으로 빛의 역할을 할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빛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빛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의 빛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을 빛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듣는 찬양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선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손영진의 곡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동행과 만남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평안이 응답입니다. 비록 우리의 요청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황과 현상은 그대로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상태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하게 나를 세우고 평안을 주며 전에 맛보지 못했던 희열이 나라는 존재를 감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찬양과 함께 인사드려요. 오늘 남은 시간도 평안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9-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해외에서의 반응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허가 직후 극동방송의 방송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7시간, 주일에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11시간이었습니다. 개국 당시에는 타마슨 선교사가 영어 방송을, 버그스트롬 선교사가 중국어 방송을, 한용석 총무가 한국어 방송을 담당했는데요. 1957년 3월 20일에 방송요원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명 씨가 입사한 기록을 봤을 때 한용석 총무는 3개월가량 방송을 맡아 수고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57년 7월 25일경부터 러시아어 방송이 시작됐는데 코지올 선교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깃동 시절 대북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는 이북 동포에게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극동방송의 첫 대북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이 없어서 읽을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는 남한 동포들을 위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성동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1964년 편성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5분부터 10분간 진행됐습니다. 성경이 없는 북한 동포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청취자에게 보내는 성경 낭독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1966년에는 처음으로 현재 극동방송의 대표적인 대북 방송 프로그램인 복음의 메아리가 등장합니다. 주일 오전 5시 10분부터 30분간 방송됐습니다. 이와 함께 1962년에는 극동방송이 해병 제1여단의 대적진 확성방송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대북 심리 방송이라 할 수 있으며 1969년 2월부터는 한국기독장교회가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 동포를 위한 대공방송인 소망의 시간을 새벽 6시부터 일주일에 3번 15분씩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소련어, 즉 러시아어 방송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어 방송은 코지올 선교사가 부인과 함께 1957년 7월 25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는 폴란드 출신으로 SGA, 즉 슬라빅 복음협회 소속이었습니다. 폴란드는 1차 대전 이전까지 소련에 예속돼 있었기에 러시아어가 가능했습니다. 1937년에 캐나다로 이주해 있던 중 팀 선교회에서 SGA 총재인 데이나카에게 러시아어 하는 부부를 보내달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인 1957년 10월에 발렌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의 첫 편지가 일본을 거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동경의 사수함을 통해 편지를 받았는데 발렌티나의 편지는 그렇게 도착한 편지들 중에 하나였고 이 편지를 받아든 코지올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렌티나는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지역의 작은 농사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지올에게 메시지를 밤마다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 따르면 발렌티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성경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성경책을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어 성경 4번을 간절히 3번이나 반복하며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방송의 시베리아 청취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후 국제복음주의 방송, 즉 극동방송은 러시아어 방송에 반응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러시아어 성경 2권을 발송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성경 보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들이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요청자들에게 성경책 한 권은 일본에서 송달됐고
또 다른 한 권은 핀란드에서 송달됐습니다.

책을 받은 청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은 데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청취자는 성경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성경책 도착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련에 전해지는 것에 대해 선교사들은 확신했으며 러시아 방송 팀원들은 청취자 편지에 일일이 반응해 성경을 발송해 줬습니다. 타마스는 러시아에서 첫 번째 편지가 왔을 때 울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할 때 캐나다의 러시아인들은 가도 헛일이다 라며 만류했는데 러시아에서 온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주니 그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러시아어 방송은 6개월 후에 2시간으로 연장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편지가 왔는데 1957년 첫 방송 이후 1965년 3월 22일까지 러시아에서 받은 편지는 모두 120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러시아어 성경과 찬송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가끔씩 기독교적인 내용 송출에 대한 비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66년도에는 무려 100여 통의 편지가 날아들어 개국 이래 한 해에 가장 많은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는 30여 통으로 줄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사할린 동포 한 명이 한국말 성경을 보내달라는 애틋한 편지를 보내오는 수확이 있었으며 이에 성경을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다른 언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틀림없이 듣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러시아어 방송은 처음에는 자정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송출되다가 나중에는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는 러시아어 방송,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는 중국어 방송,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러시아어 방송과 중국어 방송을 재방송했고 이어 한국어 방송이 송출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등 5개 국어로 13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어가 추가됩니다. 1963년에는 16시간이 방송됐는데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각 4시간, 한국어 3시간,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를 일주에 45분씩 방송했습니다. 한편 몽골어가 1967년 11월 1일부터 다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공문을 보면 이미 허가받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외에 일본어도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러시아의 발렌티나, 그리고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 보내는 이 기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국경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으며 소망의 소리를 멀리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지난번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9476번인데요. 극동방송 70주년 역사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극동방송 개국을 위해 미국에서 모아진 그리스도인들의 크고 작은 헌금이 너무나 감동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은혜가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경험하는 예수 닮은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동참으로 극동까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곤충을 매우 사랑하는 곤충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고치를 찢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비의 애벌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부림에 비해 고치가 너무 견고한 듯 보여서 곤충학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가위로 그 고치를 찢고 나비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 나비는 공중을 몇번 선회하더니 땅에 주저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쓰며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가 충분히 강해지지 못했고 물기가 마르지 않아 날개가 약해졌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죠. 그래서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외부의 힘에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기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변화시켜줄 무엇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내면이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김인희님의 음성으로 그 생명이 나를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코어가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버섯을 키우시기까지는 이틀이 걸리지만 참나무를 키우시기까지는 무려 60년

시간이 걸린다. 버섯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참나무가 되고 싶은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성장이 더딘 것만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는가. 왜 이리 오래 걸리지?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라. 이는 그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진실로 이르노니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귀를 쫑긋해라 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요지는 죽어야만 산다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기주의가 죽어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대신 틈만 나면 땅을 파서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한다. 여기저기 들추고 다닐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잠잠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그분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완벽해진 뒤에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명심하라.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 생명의 양식, 조주모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실 찬양은요, Heavenly Medley Singers의 Beautiful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Beautiful 2, 사랑 이야기 이 집에 수록된 연주 찬송, 그리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송 이어집니다. 십자가.

우리는 빨리 성장하고 싶어 조급하게 굴 때가 많은데요.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 머물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한부용님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순잔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텐데요. 미국의 빅터 카이엄은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연연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후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죠. 그러나 길거리에서 1센트 동전을 못 보고 지나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빨리 잊고 세계적인 면도기 업체인 레밍턴사를 설립했습니다.

넷째,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면 빨리 포기할수록 좋다. 다섯째,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다. 네, 어떠신가요? 소심한 사람은 쉬운 것을 어렵게 여기다 실패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어려운 것을 쉽게 여기다 실패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겸손히 주님께 맡기고요.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다고 해도요, 실패를 통해 지혜를 배운다면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용기 있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클래식 화요가 불러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의 박영라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향기로운 나무에 너 근심 걱정 와도 들으시고요. 이어서 광운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주일 이 시간은 고상섭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데요.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공동체의 중요성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더라는 고백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60번 넘게 나옵니다.

만약 온라인 예배나 공적 예배만 참석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지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충만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일체의 관계적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 모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함께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섭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공동체의 중요성 나누었습니다.

김혜연, 이상현의 우리 서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조중히 불러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용나의 함께 행복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용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유한한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빠른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과연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길에서도 잘 보이게 현판 두 개를 큰 문 좌우에 걸어놨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왼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오른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대답을 줄리는 만무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생을 다 살고 육체를 벗는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은 뒤의 경험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 없이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모 일간지에 글이 실린

0: 걸 보았습니다. 그거를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다 합해도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과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94%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칠 때가 많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아이가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의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은 다 이루었다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경제용으로서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게 믿어지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죠.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학교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에 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혹시 보험은 있는지를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분 대답이 당뇨가 있어서 실비보험은 들 수 없었지만 상해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혹시 생길 사고가 아니라 꼭 일어날 확실한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보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보험,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대책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에 드십시오. 보험료도 무료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인생 최고의 성공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각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왜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예수님 보험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하죠. 바쁜 생활 속에서 올바른 착한 마음을 갖고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갈등하고 갈 바를 몰라서 헤매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한테는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 만날게요.

0: 테너 이다윗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왜 저보고 웃으세요?
1: 아니요, 저희가 포즈를 잠깐 주셨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멈추신 듯 해가지고 네. 순간 제가 당황해서 미소로 위기를 넘기려고 했는데
0: 아니, 그 미소에 네. 제가 또 그냥 웃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만나면 왜 이렇게 반가운 걸까요?
1: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맛있는 걸 사드린 것도 아닌데 자꾸 저를 보면 반갑다
0: 저는
1: 하셔서
0: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 이길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티격태격 방송하면 우리 방송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냥 잔잔하게 웃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네. 자, 대구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1: 네네네. 우리 존슨 선교사님이 그 치료하는 것과 함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네, 네. 계몽운동 하셨던 선교사님 이야기 소개했었잖아요. 예. 그 계몽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1909년에 존슨 선교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산모와

0: 신생아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1: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1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출산 중에 아기를 잃거나 산모가 사망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해요. 네. 또한 그릇된 민간 요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1909년 6월 27일 의료일지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 존슨 의사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그의 첫 번째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했다. 이 수술에 성공함으로써 산후와 아기의 목숨을 건졌다. 이 외과 수술은 존슨 의사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제왕절개를
0: 네네네. 1900년대 초반에요.
1: 대단합니다.
0: 그 권사님 예. 혹시 이제 뭐 구한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제국 요 시기를 네네. 겪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네네. 반은 잃고 네. 정말.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랬다고 예. 들었어요.
0: 실제로 영유아 사망률이 한 두 살, 세 살 되기 전에
1: 그렇죠.
0: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는 수가 두 명 중에 거의 한 명 가까이
1: 맞아요.
0: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질병은요, 바로 천연두였대요. 어른들은 옛날에 이걸 마마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당시 어린이 사망의 원인이 절반 정도가 천연두로 인한 사망이었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조선에서는 천연두를 치르기 전에는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고 식구의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1: 아유,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네네네.
1: 어릴 때.
0: 네.
1: 그 예전 어르신들 가운데 출생 신고 늦게 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이유가 많으셨을
0: 그러니까요.
1: 거예요.
0: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못 하실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병약하게 태어나면 좀 지켜보고 나서 출생 신고 하신
0: 네네.
1: 거였겠죠.
0: 네, 그렇죠.
1: 네.
0: 근데 사실 이곳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려고 하는데
1: 네.
0: 그 존슨 선교사님이 대구 제중원에 오기 전에 사실은 아무런 마마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마가 지나가거나 이겨내기를 바랄 뿐이었죠.
1: 네.
0: 그 아이가 왜 이름을 안 지어줬냐 하면 이름을 안 지어주면 아직 우리나라 문화 속에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죽고 나면 그 아이를 묘를 세우지 않고 아이들을 갖다 내다 버리는 언덕에 성문 밖
1: 네.
0: 언덕에다가 그 아기를 내다 버렸던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는 이 장례 풍습이 있었어요. 풍장이라고.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떤 지역은 아기를 그냥 땅에 놓고 돌로 이렇게 돌무덤을 쌓거나 또는 가마니에 쌓인 작은 아기들의 시신을 나무에다가 돌돌돌 묶어서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1: 네.
0: 그 어린 아기들이 묻혀있는 동네가 서울에서는 애오개라는 지하철역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1: 네.
0: 그게 이제 아이 고개가 줄어서 된 말이거든요.
1: 네.
0: 전국에 서대문 밖쪽 어딘가 언덕에 아이 고개가 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대문에 가시면 애오개 탈춤이라고 지금도 그 공연을 하는데요.
1: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0: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왜 날 낳으셨소? 아버지 어머니 왜 날 버리셨소? 차가운 돌짝밭에 돌짐을 지고 누워 하늘만 바라보 하늘만 바라보. 그러니까
1: 아기들이 일찍 죽은 거죠.
0: 네네네.
1: 병으로. 5호선 애호개역 있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존슨 선교사님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발명돼서 보급되고 있었던 백신을 요청하고요.
1: 네.
0: 그 백신을 아이들에게 이제 놔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1: 그때까지 천연두의 특효 예방제인 백신이 이 영남 지역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존슨 선교사는 미국 제약회사에 주문하여 구입했다. 이 백신이 좋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다. 접종 비용이 10전밖에 안 되는 싼 값이었으므로 극빈한 가정의 아이도 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정말 실비로 할 수
0: 네,
1: 있었다는
0: 네, 맞습니다,
1: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러한 의료 사역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홀로 그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으셨잖아요.
1: 그래요.
0: 현지 의료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1: 그렇죠.
0: 1908년에 7명의 젊은이를 선발하여 서양 의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과 과목도요. 정말로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약품학, 치료학, 내과학, 산과학 그리고 영어 교육까지요. 하지만
1: 한국어 교육에는 영어 교육.
0: 네네네. 왜냐면 원서.

0: 을 또 봐야 되고 하니까. 하지만 그의 수고와 노력은 2년 만에 큰 장벽을 만납니다.
1: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이 오네요.
0: 네네.
1: 아, 그 믿는 우리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넘느냐 이게 관건인데.
0: 네네.
1: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이걸 어떻게 넘기십니까?
0: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가는 시기였잖아요.
1: 맞아요.
0: 일제가 공식적으로 외국인 의료 학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거예요. 또한 한국을 강제 병탄하려는 계약을 세우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탄압을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일제는요, 1909년에 지방 곳곳에 자해의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합니다. 재정과 의료진을 투입하여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앞세워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시행하거든요.
1: 잠깐만요. 가난한 한국인에게 무료 진료. 네네. 이름도 자해의원입니다.
0: 네.
1: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겉으로는 좀 좋아 보이는데.
0: 그렇죠. 예, 예.
1: 돈 없어도 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병 치료한 받고. 네.
0: 그 안에 일제의 꼼수가 있었어요.
1: 이 꼼수가 문제인 거죠.
0: 전국적으로 의병을 탄압하던 일본은요. 일본 군경을 지원하기에 자해 병원을 설립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선교 병원을 무력화하려는 계획도 그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이 영향으로 존슨 선교사님의 의학 교육은 2년 만에 자해의원에서 운영하던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가습소로 편입되고요. 학생들은 강제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학교는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1: 아, 진짜 낙심이 너무 크셨을 것 같아요. 건강도 좋지 않으셨잖아요.
0: 그렇죠. 1910년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의료사역을 내려놓게 되고요.
1: 네.
0: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의료사역은 그가 감당하면 안 되겠다. 혹시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1: 네.
0: 존슨 선교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도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사역은 다시 멈추고 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 역시 건강을 잃게 하는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어려움이 발생했던 겁니다.
1: 너무 무리하신 거예요.
0: 네네.
1: 너무 과로하셨고 조금 충분히 쉬셨어야 하는데.
0: 그 선교사님이 진료한 환자 수를 보니까요. 1999년 도착하셔서 병원 네. 시작해서 겨울부터 6개월 동안 그가 진료한 환자가 1,700여 명이었고요. 50회의 수술과 80여의 왕진을 마다하지 않으셨대요. 1901년 2년 사이에는 2,000명의 환자를 치료했고요. 밀려드는 환자와 구경꾼들로 인해 병원 둘레에 철사 울타리를 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 시기에 건강을 잃고 마신 거고요. 안식년 다녀오신 후에 다시 5,000명의 환자를 진료하시고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며 진료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가 그렇게 15년 만에 조선에서의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 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찬양하고 듣고 나서요. 계속 예, 전해드릴게요. 유현이 노래합니다. 행복.

0: 네. 선교사님,
1: 네.
0: 그 존슨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기념할 만한 것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한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64세, 뭐 당시에 참 고령이었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한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두 눈이 완전히 실명된 상태로 병원을 찾아왔어요.
0: 네.
1: 존슨 선교사님은 진료 전에 늘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날도 변함없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0: 내 눈을 고쳐주기만 하면 나는 물론이고 아들까지 믿게 할게요.
1: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문안하러 온 출가한 딸도 또 여기에 또 덧붙입니다.
0: 우리 어머니 눈만 고쳐주시면 저도 믿을게요.
1: 저는 지금 아나운서와 방송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연극계와 방송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존슨 선교사님은요,
0: 네.
1: 최선을 다해 백내장 수술을 해주세요.
0: 네.
1: 그리고 붕대를 풀던 날, 감사하게 할머니는 세상을 보는 것을 넘어 예수를 보게 됩니다.
0: 아멘.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1: 이때, 당시에 18살 된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0: 와.
1: 이때부터 대구 제중원의 위상은 더 높아집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제중원에 가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눈먼 소경도 고친다고 하더라. 라는
0: 그렇죠.
1: 소문이 대구 성내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제중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와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0: 존슨 선교사님 건강 회복하죠.
1: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는 사실은 중간중간
0: 네.
1: 회복하시고 사역하시는 건데 결국 이제 떠나게 되시는 건데요. 존슨 선교사님의 대구에서의 마지막 시기를 소개하면서
0: 네.
1: 이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는데요. 사실 선교사님의 열심이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갔던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요. 입국 후 4년 차에 접어들던 시절에 동료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에 존슨 선교사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0: 네.
1: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0: 존슨이 심각한 병환 중에 있는 동안 저희가 얼마나 초조했었는지 박사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저희가 짙은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셨고 그의 간호사들이 그 끔찍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인 중에는

0: 아무도 그의 심장 상태를 돌보도록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남편과 불원 씨는 밤낮으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열흘 동안 로스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쓰러졌을 겁니다.
1: 이게 아담스라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썼던 네. 선교 보고인데요. 존슨 선교사님도 위험했고요. 밤낮으로 선교사님을 간호하던 남편과 아담스 선교사님과 불원 선교사님도 또 몸에 어려움이 그렇죠. 있으니까 또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또 도와주고요. 그가 의료 사역을 이제 1910년에 내려놓았다고 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12월경에 또 다른 동료 선교사는 이렇게 선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0: 지난 1년 동안 존슨은 그 병원, 안동 성서병원에서 수술 작업을 수행하기에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례 선교대회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플레처가 이곳으로 전근을 오고 존슨이 전도사역을 하며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입니다. 저희는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임을 해야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역자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 선교지부의 현장 사역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안동의 의사 자리는 하루라도 빨리 채워져야 합니다. 존슨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의료 사역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안동에 파견할 의사는 수술과 의료 사역을 함께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왜 대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안동 이야기가 나오지? 네. 사실 선교사님이 안동으로 병원을 잠시 옮기거든요. 예. 예, 거처를, 사역지를요. 그 이유는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소도시였던 그 안동이 아마 환자 수도 좀 적을 것 같고 해서 선교사님 그곳에서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하기를 바라는 선교부의 배려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곳에서도 존슨 선교사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오는 일은 계속되었던 거지요. 선교사님은 스스로 더 이상 의료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사임을 고민했던 시기를 그렇게 기록에 남겨놓았던 겁니다. 예. 그 후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12년 11월 정든 대구와 또 조선과 한국과 작별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0: 네.
1: 1897년 말 28살의 존슨과 26살의 아내 이디스 파커 부부가 대구 선교지부 선교사로 부임하여 이루어 놓은 의료 사역의 업적은 간단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0: 네.
1: 존슨 선교사 그의 이름은요 동산 의료원의 창설자일 뿐 아니라 대구 에라곤의 기초를 놓은 대구 현대의학의 최초 보급자로 또한 기억됩니다. 그가 이 땅에 남긴 선교적인 업적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업적을 제가 권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0: 첫째, 1899년 성탄절 직전에 대구에서 제중원이란 진료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동산의료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둘째, 한센인 선교입니다. 일반 환자들을 돌보기에도 손이 모자라는 형편이었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한센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1909년 병원 근처 작은 초가집을 구해서 한센병 환자 보호소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대구 에라곤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셋째, 1908년에서 1909년 사이 제중원에 근무하는 청년 중에서 7명을 선발하여 현대의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시도가 동산기독병원이 계명대학교와 통합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들.
1: 네.
0: 선견 지명의
1: 그렇죠.
0: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네.
1: 당시 선교사들이 내지로 들어가지 않던 시대, 네. 조금 어려워하던 그 시기에 네. 어려운 땅 내지로 들어가 대구 땅에서 또 안동에서 곳곳에서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

0: 했던 거죠.
1: 예.
0: 미국으로 귀국한 선교사님은요, 천직인 선교와 봉사의 삶을 놓지 않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보호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남은 생을 또 다 드립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자녀들은요, 첫째는 멕시코 선교사로, 둘째는 의사이며 성경학교 교수로, 셋째는 사회봉사가로, 그리고 막내는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보호 관찰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다라는 기록이 가족들 이야기 가운데 남겨져 있더라고요.
1: 자녀들의 직업이 다 훌륭합니다.
0: 네.
1: 선교사, 교수, 성경학교, 또 의사, 봉사자, 참 청소년 보호하는 일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0: 네, 맞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흘러갔던, 어머니로부터 네.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이,
1: 그렇죠.
0: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또 전수되어서 또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의 영향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로 쓰임받았던 거죠.
1: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이길재 선교사님, 대구에 대해서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네. 이길재 선교사님 보내드렸고요. 자, 길가에서 만난 예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소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주님의 숲 준비합니다. 제작의 문명선 PD,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0: 강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시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드린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성경에 무림 고수 찾아서. 아, 참 매주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제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 무림 고수 코너에 시편 낭독이라는 분야를 소개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간증들이 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많은 시간 할애해서 또 그분들 만나고 시편 읽기를 그 사이에 많이 지도하셨다고 하는데, 아, 다시 한번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아, 그간 업데이트된 간증들과 또 시편 소리내서 읽기, 아, 하면서 느꼈던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만한 점들을 세밀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구 봉천곡에 숭실대학 방면으로 넘어가는 좌측,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왼쪽 길가에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1: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0: 사실 뭐 목사님 전화번호를 제가 공개한 것도 아니고, 네, 봉천곡에 넘어가는 길이라는 얘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셨다면서요?
1: 네, 그냥 무림고수 출연 이후에 저희 교회 오고 싶다, 뭐 성경 읽는 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상담도 많이 하셨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요 문제부터 이제 해명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첫 출연하실 때 저희 뭐 유튜브 많이 와서 보시라고 썸네일 제목을 시편을 한 달만 소리내서 낭독해봐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이후로 한 달 넘게 낭독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항의가 왔어요. 한 달 넘게 읽었는데 목사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막 문의가 오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됩니까?
1: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한 달 읽으면 된다고 했는데,
0: 네,
1: 야, 나 3개월째다.
0: 예.
1: 근데 아무 일이 없냐.
0: 목사님한테도 연락이 와요?
1: 네, 그렇죠. 이제 문자로 오고 댓글 달고.
0: 네.
1: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돌입니까?
0: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0: 그렇게 문자 오신 분도 있고요. 네. 그 내용은 제가 무림고수 2 간증할 때 시편 한 편 읽는 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1: 한 편 시편 낭독을 매일 하면서 네. 우울증이 좋아진 네. 분이 나왔었죠.
0: 네. 네. 뭐 네. 네. 그분처럼 시편은 이제 많이 읽으면 좋은데 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적게 읽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0: 자라온 환경,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1: 네.
0: 뭐 정확한 루트는 있는데
1: 네.
0: 그걸 이제 다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1: 네, 근데 네. 목사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열심히 시편을 소리내서 낭독하다 보면 읽다 보면 하여간 자기는 느낀다. 뭔가 영적으로 달라진 것도 느끼고 대신 어떤 장로님은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감동이 되더라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0: 그럼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오늘 시편 이틀째인데
1: 네.
0: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런 분도 있고
1: 네.
0: 내가 이틀째인데 나는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환경은 바로 좋아지지 않고요. 본인의 어떤 깨달음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그럼 맨 나중에 환경이 변해요.
1: 네. 네. 결국은 뭐 변하는 방향,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으나 개인차는 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달라진 건 느낀다.
0: 아, 그렇죠.
1: 네. 그리고 그동안 그 목사님께 개인적으로도 뭐 문자도 오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또 확인하셨는지 교회로 연락도 오고 해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0: 왜 성경을 소리내 읽어야 되냐? 그게 많았고요.
1: 네.
0: 왜 특별히 시편을 읽어야 되냐? 그리고 얼마나 읽어야 되냐?
1: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솔깃하네요.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
0: 제가 볼 때는 시편을 이제 하루에 뭐 한 20편, 30편 읽는다고 치면
1: 네.
0: 읽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1: 네.
0: 한 50독.
1: 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0: 네, 한 50독.
1: 네.
0: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는다고 치면 1년 정도 읽으면 좋겠고요.
1: 네.
0: 만성기는 양이 많다. 뭐 100편, 150편 읽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한 100독. 한 6개월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1: 네.
0: 그 정도는 하셔야 어떤 눈에 띄는 증상,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거는 뭐 성경에 딱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수많은 성도들 네. 시편을 보게 하고 이제 얻은 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왜 소리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긴 네, 했는데 네. 그래도 계속 질문이 오나 보죠?
0: 아니, 성경을 알아야지. 소리내 읽으면 하나도 모르는데
1: 네.
0: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뭐하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눈으로 보면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측면에서는 별 효과적이지 않아요. 반면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믿어져요.
1: 조금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게 혼적인 작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기는 쉽지 않고요.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고 그 근본적인 차이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1: 네, 네. 이것도 30년 이상 성경을 소리내서 봐오신 또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이 임상으로 또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실제 물어봤어요. 논문에서 성경을 눈으로 보는 분하고 소리내 읽는 분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다 믿음에 도움이 됐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냐 물어봤더니 눈으로 보는 분은 목독은 깨달음에 도움이 됐다. 그런데 소리내 읽는 분, 낭독하는 분은 어디가 좋았다냐 물어봤더니 영혼 몸이 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믿음이 좋아졌고 깨달음도 좋아졌고 행함이 나왔다. 근데 구체적으로 또 물어봤어요. 묵독과 낭독의 차이가 헤아림에서만 물어봤더니 묵독과 낭독할 때 헤아림이 어디가 좋았냐 물어보니까 이 묵독은 50% 정도가 좋았다고 그랬는데 낭독은 80% 이상이 좋았어요. 깨달음도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으로 다 낭독이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1: 아, 결과적으로 깨달음도 깊어지고 또 이전에 안 되던 것들이
0: 그렇죠.
1: 행함으로 행해질 수 있는
0: 예, 행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1: 믿음이 생기는군요.
0: 예, 예, 예.
1: 그리고 목사님 그때 많이 들어왔던 또 질문들이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가 이게 각자에게 처한 연단이라고 생각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0: 예.
1: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리내어 읽기가 특별히 큰 그 은혜와 힘이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설명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성경 읽는 분들을 이제 처음에 소리내 읽을 때 낭독할 때 상황이 어땠냐 물어봤더니 눈으로 보는 묵독하는

0: 분들에 비해서 상황이 안 좋았어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다 연단인데 이네 가지 연단에서 묵도하는 분들보다 힘들 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왜 성경을 손에 읽었나 그 동기를 물어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됐는데 나중에 다른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묵도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읽었는데 주님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자신을 만져주신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했다. 그런 고백들이 가장 많아요.
1: 한마디로 소리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분들의 계기는 쉬운 말로 더 절박한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힘든 상황에서 읽는 거예요. 갈데 없으니까 또 그분들 많은 경우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국구를 뛴 분들이 많아요.
1: 무슨 말씀이세요?
0: 유명하다는데 조태는 기도원 뭐다 가서 기도도 해보고 많은 거 해봤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성경 소리내는 말을 듣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환경이 변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1: 절박한 분들이 읽기도 하고 소리내서 읽었을 때 분명한 변화를 체험했다.
0: 예.
1: 저기 무림고수 댓글창에도 지금 많이 소리내서 성경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리 은혜 받고 있다고 간증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온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된 간증들이 있습니까?
0: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 났다, 회개가 됐다, 사랑하는 거 알게 됐다,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믿음이 없었다.
1: 이전에 없었는 것도 몰랐는데.
0: 예전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다.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다.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 이거란 걸 알게 됐다는 분이 생겼고요.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기도하고 돌았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다투고 그랬는데 성경 읽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사람 생각이 예수 관점으로는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1: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는 결단이 아니고요.
0: 그렇죠.
1: 자연스럽게
0: 예,
1: 변하는 거예요.
0: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지고 또 하나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물질이 해결됐다. 근데 해결됐다는 게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 뭐 마감 쳐야 되고 뭐 어디다 돈을 뭐 빌려서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한달한달 넘어가더라. 그리고 예전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부도나지 않나? 망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해 주시는 걸 보고 이게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물질도 막아 주시는구나. 그런 간증이 많고요. 또 이제 이 건강 문제는 심지어 얼마 전에 다녀간 분이신데
1: 최근 간증이네요.
0: 그분 표현은 이건 쉽게 생각하면 입 안에 아토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1: 본인 증상을 설명할 때.
0: 증상이. 근데 병명은 분명히 제가 보니까 구강 편평 태선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1: 아이고.
0: 뭐냐 그랬더니 혀가 굳어지고 이제 코로나 후유증인데 맛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가족 식구들하고 나와서 밥도 못 먹고 아들 딸하고도 밥못 먹고 사람들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었는데 이분은 성경 읽은 지한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본인이 8, 90%가 발음이 좋아졌대. 병원에서 이거 못 고친다고 하는 건데 8, 90%가 좋아지고 음식도 먹고
1: 입맛도 들어왔어요.
0: 예. 지금 뭐 너무 좋아서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 식사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라면도 같이 못 먹었대 매워서 그뭐 일단 말도 안 되고 맛을 몰랐는데 그렇게 건강이 좋아진 그 현상도 있고요. 특히 그분은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대화가 되고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아 이게 있을 수 없다. 이게 정말 몇년뭐 오랜 동안 숙제였는데.
1: 지금 목사님이 잠깐 망설이셨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무슨 예화가 있었는데 그걸 좀 포장을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음식도 잘 먹게 되고 관계가 안 좋았던 며느리와도 좋아지고 그게 이제 내가 좋아져야지 결단한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그런 풀리는 일들이라는군요.
0: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좋아졌지, 물질 좋아졌지, 관계 조

0: 좋아지지, 건강 좋아지지. 그분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간증 나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분은 간증거리가 많은 분이었어요.
1: 어쨌든 뭐 성경 소리내어 읽기에 관련된 간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네요. 개인차는 있지만 네, 반드시 역사와 회복은 일어난다.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꼭 시편만 너무 일종의 편식처럼 강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0: 그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시편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물론 무슨 예수님이 인용하니까 구약이죠. 네. 시편이고 시편은 반 이상을 다윗이 적었고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무슨 끔찍할 정도로 막 잔인할 정도로 막 적었어요. 막 죽여라 그리고 저주하고 뭐 저주시라고 하는데 시편이 좋은 이유는 다윗이 기록하고 영적인 비밀들이 많아요.
1: 영적인 비밀.
0: 영적인 비밀들. 늘 전쟁하면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실제 싸우고 죽이는 것지만 잘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의 문제니까 영적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하는데 실은 영적 싸움 잘 못하거든요.
1: 네.
0: 성경을 혼으로 많이 봤어요. 알려고. 그런데 시편은 정말 백독해도 잘 몰라요. 시기 때문에 응축됐고. 그래서 시편이 영적인 뿌리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생으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성적 안 오르고 시편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시편이 필수 과목이군요.
0: 네, 그렇죠. 전공 필수.
1: 네. 성경 66권 물론 다 귀하지 않은 책이 없으나 시편 말씀이 영적인 정말 응축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시편이다.
0: 그리고 또 시편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본다든가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보면 알고 은혜는 되는데 회개가 잘 안 이루어져요.
1: 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경험상으로
0: 그렇죠. 그걸 은혜는 되고 알아지죠. 그런데 시편은 모르는데 회개가 돼요.
1: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100%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 영을 터치하게 되는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제가 볼 땐 성경 전체가 다 영의 부분이지만 시편은 특별히 영적 싸움과 관련된 영의 기도거든요. 네. 다시 기도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 다 버림받은 상황에서 살아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시편 읽으면 그게 내 기도가 되고 회개가 나요. 근데 그건 정말 야, 시편만 읽으면 회개가 되냐? 써있진 않은데 다윗의 시를 예를 들면 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이기가신다. 그런 고백들이 시편을 통해서 거의 많이 일어나고 시편에 보면 죄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다윗은 많은 문제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그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니까 제 경우도 봐도 회개가 많이 생겨요.
1: 그 목사님 개인적인 간증도 그렇고 시편 낭독을 권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회개가 터지는 결과가 나오더라.
0: 그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1: 네.
0: 목사님 제가 20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읽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1: 아하.
0: 근데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몰랐다. 근데 시편 읽으면서 본인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1: 네. 자, 오늘 말씀 세우는 교회 이태재 목사님 모시고 지난번에 뭐 처음 목사님의 옛날 간증을 또 듣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극동방송 무림구수를 찾아서 옛날 이태재 목사님 편을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여러 간증들 또 질문들을 모아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또 금방 돌아와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서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0: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거나 암송하거나 읊조리거나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와 직분을 불문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받은 은혜를 보내주십시오. 특히 성경의 무림고수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받고 새롭게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기 시작하신 성경의 무림고수가 낳은 새싹 고수분들은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샵 1069,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읊조리다가, 암송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간증은 무엇이든 보내주세요. 샵 1069,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남기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좋은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시편 낭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성경을 손에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잊어버렸던 상처, 그 다음 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럴까요, 목사님?
2: 아, 지금 그 무림고수 시작할 때 우리 네. 지사장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 보면 하나님 말씀의 상태와 그 동사를 설명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거 보니까 예리해서 찔러 쪼갠다.

0: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1: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0: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나타나고 드러난대요. 그 드러남이 이 현상인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실은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으로 보면 빛보다는 어둠이 많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사망이 나가요. 또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역사하니까 나를 잡고 있던 강한 자 사탄이 물러가요. 그 현상이 드러남인데, 이런 제가 댓글이나 문자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불면증이 있었는데 성경 좀 읽으니까 잠이 잘 오더라.
1: 그런 분들 여러 번 보고 있어요. 네.
0: 그런데 이젠 잠이 더 안 와요.
1: 잘 왔었는데.
0: 네. 잘 잤는데 이제 안 와요. 소화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소화가 잘 되다가 이젠 소화가 안 돼요.
1: 잠깐 좋아졌다 다시 안 좋아지는 네. 느낌이 드는군요. 네.
0: 머리가 더 뽀개질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드러남이라는 건 내가 들었는데 계속 드러남으로 믿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드러남이거든요. 그 뭐냐면 처음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나가면서 잠시 좋았다가 어둠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얘기를 들면 잠이 잘 들었는데 불면의 현상이 더 나타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성경 읽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대학교 때 한탄강 MT를 가서 거기 백사장도 안에 모래밭이 아니라 뭐 자갈밭인데 축구하다가 발을 삔 거예요. 축구도 안 씻고 하다가. 근데 뭐 한탄강에서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냥 퉁퉁 붓다가 그냥 아물었어요. 병원도 안 가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터진 거예요. 그때 야. 다쳤는데 그냥 붓기가 빠져서 그냥 몰랐죠. 약간 발이 약간 이렇게 쉬었거든요. 삐뚤어졌는데 그게 또 아파진 거예요.
1: 야, 그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0: 몇 년 전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나는 치료 안 하고 괜찮았고 넘어갔는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거기를 찔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1: 그래서 계속 성경을 선포하고 낭독하다가 그것도 좋아졌나요? 결과적으로.
0: 그렇죠. 나중에는 나아진 거죠. 제가 이제 속이 안 좋아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 뭐, 잘 먹으면 설사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소화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1: 네.
0: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제 경우는 드러날 때는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두통약 먹어야 돼요. 제 경우는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먹은 약간이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게 드러남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나가게 하는 현상이니까 주님이 고치신다.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게 드러남이에요.
1: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나서 읽다가 나타나는 뭔가 좀 어려운 일들,
0: 안 좋은 일들,
1: 부정적인 현상은 거기에 이제 굴하지 말고 끝까지 성경을 계속 선포하고 읽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진다. 거기에 이제 굴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0: 그렇죠. 그때는 계속 읽으시면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 그 요리할 때 오징어나 뭐 이렇게 배 갈려면 먹물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요리하려고 배 갈라서 먹물 나왔는데 아이 더러워 하고 두면 그냥 더러운 상태 계속 되잖아요. 그냥 계속 물로 몇 번 씻어내면
1: 뜯어내고
0: 깨끗해져요. 꾸준히 읽기만 하면 언젠가 좋아진다.
1: 이렇게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가다 보면 기도 생활이 변한다거나 전도 생활, 예배 생활, 기본적인 우리 신앙 생활의 패턴이나 체질이 완전 달라진다면서요.
0: 이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경 읽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1: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럼 기도는 안 하나요? 성경만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내 안에 성령이 주세요라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1: 아하.
0: 유치해서 지금 다 주셨는데 뭐 또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기도 내용이 줄어서 기도 내용이 바뀌어서 기도 시간이 줄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기도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점점 나오게 되는 거군요. 내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줄어들고.
0: 그렇죠. 내용이 변하고 또 이제 그 기도의 권세가 세지니까
1: 네.
0: 옛날엔 1시간 기도해야 응답받았다. 그럼 뭐 30분 기도해도 응답받고 또 성경 읽어야 되니까 기도 시간도 의도적으로 줄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는 줄

0: 그리고 바뀌어요.
1: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목사님. 성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그 교회 성도 봐도 네. 저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요.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해도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를 하는 교회 특징은 설교 시간이 길어요. 찬양 시간이 길고 네. 제 경우도 한 시간 설교했거든요.
1: 예배 시간 한 시간 설교하세요?
0: 설교 한 시간.
1: 네. 성도님들이 자꾸 시켜보고 안무가 되는데 안 그러세요?
0: 못 앉아 있는데 성경 읽는 분들은 벌써 한 시간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경 안 읽는 분들은 못 앉아 있어요. 줄여서 못 앉아 있고 막 점이 쓰듯이 못 앉아 있는데 성경 읽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는 느끼시는 것 같아요. 벌써 한 시간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더 집중이 되고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영향권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1: 네. 그리고 우리 일평생 우리 마음의 숙제는 성경 보는 것,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전도잖아요. 그런데 네. 성경을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전도도 더 잘하게 된다면서요.
0: 제가 이제 논문에서 보니까 전도 왜 했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의무다.
1: 목사님이 계속
0: 그렇죠. 전도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 대상도 정해져 있는데 성경 소리내 읽으면 알아서 전도하고요. 전도 대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냐 보니까 가족과 지인이 많이 늘었어요. 그 옛날에는 가족이나 지인한테 전도 못했거든요.
1: 사실은 내 생활을 제일 잘 아는 가족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 않죠. 네.
0: 모르는 사람한테 편하게 했는데 지금은 가족과 지인들한테 전도를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야 되는 걸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변한 걸 아니까 가족한테 전하게 됐고 아하. 이 뭐 야구할 때 타율처럼 옛날에 10명 전도하면 한두 명 교회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10명 전도하면 한 뭐 서너 명.
1: 이게 지금 목사님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고 성경 읽기를 같이 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렇죠. 같이 경험하고 있는
0: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1: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성경은 안 볼 이유가 없네요, 목사님. 특별히 소리 내서 성경을 그렇죠. 안 볼 이유가 없네요.
0: 그 다른 거 할 시간이면 성경 읽는 게 훨씬 좋죠. 예. 훨씬 효과적이죠.
1: 왜냐면 사실 우리 할 일이 다들 많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요거 하고 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성경 보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게 시간 아끼는 길이네요.
0: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성도한테도 시간 나면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된다. 아하. 숙제하듯이 해야지 그냥 뭐 마음 편해서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건 생명이다. 아. 인생이 바뀌는 건데.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30편 있다가 50편, 100편 늘리면요. 댓글 보면 거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 양을 늘렸거든요. 더 읽고 싶대.
1: 아, 그렇게 됩니까? 네.
0: 더 읽고 싶고요. 더 읽어진대요. 그러니까 본인 좋은 걸 아는 거야. 네. 다만 읽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 읽는데 뭐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 초창기 성경 읽는 2-3년이 20-30년을 먹여 살려요. 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읽으셔야지 나중 되면 바쁘기도 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많이 못 읽어요.
1: 저는 지금 목사님 정도 되면 그냥 성경을 아무 때나 늘 보시고 술술 읽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숙제하듯이 성경을 보는 곳이다. 저는 이 부분에 감동이 되네요.
0: 그렇죠. 억지로 내서 읽어야죠.
1: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읽어야지 하다 보면 못해요.
1: 시간 나오면 보는 게 성경이 아니다.
0: 아니에요. 내서 보셔야 돼요.
1: 목사님 교회도 자영업 하시는 분 있고 네.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말씀 세움 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는 패턴은 어떻습니까? 그럼 언제쯤 보통 시간을 내서 보나요?
0: 이제 제가 말이 30편 예를 들어도 한 번에 30편 다 못 읽을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0: 시간 내서 읽는데 아침에 거의 못 봐요, 실은. 아하. 출근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해서 봤지만 출근하기 전에 못 보고 생활하다가 오전에 잠깐 시간 내서 10분, 20분 읽으면 되고 오후에 읽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숙제하고 주무시면 되지. 그러면 뭐 30-40분은 충분히 낼 수 있죠.
1: 뭐 알람 맞춰놓고 뭐 약 먹듯이 이 시간은 내가 성경 보는 시간이다. 숙제하듯이라는 표현에서는 와닿았는데
0: 숙제처럼.
1: 매일 힘들지만 숙제하듯이 꾸준히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떼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 무림부사 애청자님들은 뭐 이제 소리내어 읽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이제 거의 없지 싶은데

0: 처음 지금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오늘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을 주시겠어요?
1: 일단 성경을 그냥 소리내 읽는 거고요.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읽는 것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제가 볼 때 비교 불가예요. 성경 소리내서 읽을 때 시편을 많이 보면 좋은데 나는 성경 1독도 못했다 그런 분이면 일독하시고 편하게 일독하시고
0: 네.
1: 그다음에 시편 읽으시면 돼요.
0: 그러니까 시편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보고 싶으면 다 보시라. 창세기도 보고 요한복음도 보고.
1: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편 언제까지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봐서 시편 어느 정도 읽었냐 보면 제가 잠언 정도서 읽고 구약신약 읽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0: 네.
1: 처음에는 지금 시편 안 보면 나중에 보기 힘들어요.
0: 네.
1: 그러니까 구경수니까 뿌리니까 처음에 시편 많이 읽으라는 거지. 난 꼭 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일도 하시고 편하게 네. 읽으시면 돼요.
0: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네. 하지만 기왕에 처음 성경 보기로 결단하셨으면 시편부터 보시라.
1: 네.
0: 그럼 몇 독 정도 하라고 권면드릴까요?
1: 시편?
0: 네.
1: 하루에 있는 양이 적다, 뭐 20편, 뭐 30편, 일주일에 1독 한다 그러면 한 50독.
0: 10편 전체를 한 50번 네. 정도 읽어 나가겠다.
1: 네. 1년.
0: 1년에.
1: 난 한 100편 정도 읽는다. 그러면 한 100독.
0: 네.
1: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연단 받다가 이제 고난 중에 성경을 많이 읽는데, 문제 해결로 읽으면 더뎌요.
0: 아, 내가 이 성경을 보면 내 돈 문제가 해결되겠지. 자녀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네. 그게 될 수는 있는데 더뎌요. 하나님 주님이 내가 물질이 없는 거, 몸 아픈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근데 주님 안 해주신 거예요. 내가 20, 3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 제 표현으로 보면 그 앞으로 20년 더 기도하면 될까?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돈을 줘도 때가 아닌 거야. 그 돈을 안 줘요. 주님 원하는 건 내가 변화했으면 좋겠다. 시편 107편에 보면 주님이 힘들 때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우리를 고치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0: 아멘.
1: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거야. 주님은 너를 고쳐라. 내가 너를 고치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고
0: 네.
1: 내가 좀 변해라.
0: 예.
1: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면 문제 해결이 더뎌지니까 나도 힘들어요. 문제 해결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성경 읽으면 내가 죄인됨을 느껴져요. 그리고 회개하면 주지 말래도 지금 주셔요.
0: 야, 이거 저도 사실 무림구수 진행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워낙 드라마틱한 간증이 많으니까 아, 성경을 열심히 봐서 나 이 문제를 풀어보리라. 자녀를 잘 키워보리라. 이 건강을 회복시켜보리라. 사실 뭐 그런 목적으로 해도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목적 자체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나를 더 잘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걸 목적으로 먼저 삼아야 되는 거군요.
1: 아, 그렇죠. 또 우리가 이심이 있는데 성경을 봐도 인간 중심으로 많이 봐요. 제가 다니엘 얘기 많이 하는데 다니엘 정도 돼서 야,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0: 네.
1: 정말 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0: 네.
1: 주님이 사자굴 안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 했으니까 사자굴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주님은 처박아 놓아요.
0: 어허. 그러네요.
1: 그 주님은 너 들어가면 건져줄게.
0: 야.
1: 우리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0: 우리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기도응답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1: 네. 주님은 들어가면 내가 빼줄게. 내가 우리 성도한테 그래요. 우리 사자굴에 들어 던져놓으면 사자굴에 바닥에 닿기 전에 우리 죽을 거다. 심장마비 일으켜서. 으악 하고
0: 네.
1: 또 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0: 어허.
1: 믿음 지켰는데 왜 나를 사자굴에.
0: 그러니까
1: 우리 생각은요. 인간의 그 해결책은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고난 없이 가는 건데 주님은 고난 통해서 내가 영광 시켜줄게. 그래서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0: 아하.
1: 문제 해결로 하면 이게 육이고 표면이니까
0: 네.
1: 더디고 주님은 나를 만져주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문제 해결의 목적 삼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쪽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죠.
0: 알아서 다.
1: 네. 우리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주셔요.
0: 네. 목사님 30년 넘는 목회.

0: 결론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먼저 구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신다고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목사님, 또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시편 읽기, 성경 소리내 읽기를 아마 힘쓸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진짜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마디 하겠다.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 부산은 뭐전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40년 전에 우리 사모랑 같이 신혼여행 여기 왔는데.
0: 아,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오셨어요? 감회가 새로우시겠네요.
1: 아, 제주도도 못 가고 여기
0: 네.
1: 왔는데. 와 보니까 너무 좋고요. 부산 극동방송 통해서 또 모린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정말 기대하고,
0: 아멘.
1: 전뭐 제가 온것 자체도 은혜지만,
0: 네.
1: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이곳에 와서 녹화할 수 있게 된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 아멘. 네,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 사모님 완전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40년 전 신혼여행을 떠올리셨어요. 네. 부산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말씀 세움 교회. 우리 무림고수 프로그램에서 소리내어 성경 읽기에 처음 이렇게 강조를 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이태재 목사님, 오늘 부산까지 오셔서 또 귀한 은혜의 간증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제작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전체 내용을 다시 볼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전달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방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버터플라이 에펙트. 여러분,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정확히 말하면 1963년에 논문을 써서 발표하면서 이제 대중에게 알려진 이 이론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거대한 폭풍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북경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뉴욕에서 토네이도가 된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제 처음 시작은 브라질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 이마만큼 작은 변수 하나가 엄청난 이제 역사와 기상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상학의 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상학을 잘 알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기상학 다른 이론이나 어떤 에펙트를 알고 있는 분 있어요? 기상학도 처음 들어봤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기상학이라는 학문 가운데 유독스럽게 이상하게도 이 버터플라이 에펙트, 나비 효과만큼은 우리 국민의 한 80%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낯설고 생소한 학문이지만 너무 흥미로운 거죠. 작은 날갯짓 하나가 번져가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기대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과 오늘 하루와 이 시간이 나중에 어떻게 번져갈지 알지 못함이 우리에게 호기심이 돼요. 수많은 예술 작품과 또 문학 작품과 또 영화, 드라마 콘텐츠 혹은 쇼 프로그램의 모티브가 되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바로 이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빠밤 빠밤 빠바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기억나세요? 그래, 결심했어. 뭐 알죠? 그럼 화면이 반불안을 돼서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행동과 결정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러 막 뛰어나가는데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해. 아, 귀찮은데? 아, 그냥 갈까? 집에 들어가서 우산을 가져갈까? 이 작은 선택. 여러분, 이게 뭐 큰일이에요. 그죠? 근데 한 사람 일상을 뒤바꾸는 극적인 대비를 보여줬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집에 가서 우산을 갖고 오는 선택과 그냥 비를 맞으며 가는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을 뒤바꿔 놓는, 이런 인생의 대반전으로 이제 갈림길이 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개를 막 끄덕거리면서 이제 아, 기억나신다 하시는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글쎄 땅속으로 기차가 다녀요. 아, 못 믿겠죠? 에이 그럴 리가, 어떻게 땅속으로 기차가 다니냐고. 아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도 엄청 놀랐어요. 그걸 지하철이라고 불러요. 아, 그런데 그 지하철 문이 닫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대부분 이런 선택하면, 아 문이 닫혀가 그럼 어떡합니까? 막 떠들어서 그걸 탈 것인가, 아니면 아이 늦었네 포기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일상에서 매일 벌어질 것 같은 이 작은 선택 하나에 이 헬렌이라는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전형적인 나비 효과의 모티브를 얻은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반응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의 시작과 변곡점이 될 수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영적인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알지도 못하고 행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의 위대함으로 혹은 처참한 실패로 이어졌던 그 나비 효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우리 성경책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를 골랐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기억도 안 나죠? 우린 하나가 돼야 하고 이것만 기억나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한 어느 날, 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 하나에 그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적인, 이제 어떠한 것도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가, 이 말씀이 절대로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예배 한 번이, 우연히 찾아온 것 같은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거대한 축복의 폭풍과 부흥의 불바람을 이끌고 오는 놀란 역사적 한순간으로 기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패했던 어부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아, 야 당분간 돈 걱정 없고 분길 걱정 없겠다 요 정도로 만족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 한낱 일개 이런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시대적 인물이 되고 기독교 역사에 이러면 산증인이 되고, 아니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중대한 지표적 인물이 되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유명한 이름 베드로.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름을 뽑으면 베드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이름을 붙여주는데, 우리 장로님 얼마 전에 애기 난 손주 이름을 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붙이지 뭐 조두순, 강우순, 뭐 유영철 이렇게 붙이지 않죠. 김일성 막 이렇게 붙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 2000년 지난 지금도 베드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 이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좋은지, 내 자식 이름에도, 내 손주 이름에도 그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로 좋아하는 이름. 여러분 베드로, 영어 이름 피터,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페더러, 테니스, 그죠? 이거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피에르, 다 같은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페트르, 표도르. 아, 몰랐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곳곳 각국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름 베드로가 되는 위대한 인생 역전의 그 시작을 보세요. 그가 학위를 따러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신학을 빡세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아닌 평범해 보이는, 아니 평범하지도 않은 실패한 절망스러운 한 날을 어느 날 찾아온 예수님 만남 하나로 인생이 뒤집어지더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의 서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의 발판이 되기를, 발원지가 되기를, 지각변동의 진앙지가 되기를, 경복점이 되기를, 임계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놀란 축복과 부흥과 회복과 역사를 기대할 만한 우리도 날갯짓을 해야 할지인데 어떤 날갯짓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축복과 영광을 불러오는 작은 순종의 날갯짓.

짓을 이제 펼치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거기다가 그가 지금 그물 지나고 있는 그 호수는 어릴 적부터 자기 생업의 터전이고 여러분 물 밑바닥 사정까지 고기의 종류까지 싹 다 알고 있는 자신의 가장 전문적인 영역,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 자기 나와바리, 그 나와바리에서 자기의 모든 경험과 테크니까 스킬과 정보와 모든 자기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널브러져 살아가고 이런 백수처럼 살아가다가 망한 거 아니잖아요. 환란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몸부림쳤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현실이 내 앞에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접은 그물, 한번 터룩 정리한 그물은 절대로 어부들은 다시 펼치지 않아요. 이거 철칙이에요. 아니, 이미 조업을 끝내고 심하여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지래. 여러분이야 아멘 하겠지만 저 같으면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어부인데 당신은 뭐요? 목수인데요? 내가 이 바닥을 더 잘 알지, 여기가 내 전문 영역이지, 내가 모든 정보와 스킬과 노하우 테크닉으로 내가 안 해본 것 없이 밤새도록 그물지 여기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실패한 날, 그 절망스러운 날, 여러분 우리 울산성전 잘 알겠지만 옆에 바닷가가 있어서 바닷가 그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28살에 혼자 내려가서 개척하고 나서 전도란 걸 해본답시고 어부 아저씨들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와가지고 이렇게 금을 심하게 정리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아저씨 뭐 좀 잡혔어요? 그랬다가 멱살 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니 그래 좋다 이거야, 깊은 곳에 금을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시간대에는 물고기들이 원래 그 저 깊은 곳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금을 던지는 명령 시키려면 금을 심하이 하기 전에 시키지. 심하이 했는데 거기다 나 혼자 오케이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어업활동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두 배가 서로 협업해서 그물들을 이렇게 펼쳐가는 형식이라 나 혼자 오케이 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 안드레한테 협력을 구해야 되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까지의 그 관계까지도 고려할 때 암만세 그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내 감정, 관계 모든 것을 다 따져봐도 그곳에 그 그물을 던질 이유가 한 개도 없어. 그런데 딱 하나의 날갯짓, 그 그물질이 가능했던 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고 확률도 없고 내 감정도 뒤틀리고 관계도 흔들리던데 아무것도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딱 하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거 하나를 근거로 그는 그냥 그물질을 한번 딱 던졌더니 그 그물질 한 방에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그물질이 뭐가 그리 어려워? 그 그물질이 뭐가 여러분 자기가 알았을까? 이 그물질 한 번이 당신에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걸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감정을 추스리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거백하게 가능성 확률 그 희박함에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랑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한번 순종했던 그 그물질 하나에, 할렐루야, 그 그물질 하나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이기시길 바라요. 처지를 이기시길 바라요. 형편을 이기시길 바라요. 감정을 이기시길 바라요. 관계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가 되어, 오히려 그 순종, 당신의 그 머뭇거리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의 그물질을 펼치시길 바라고, 그 순종의 날갯짓을 펼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고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중앙 가운데, 울산 가운데, 용인 가운데, 러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모스크바 성전 위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런데 상황 때문에, 그 처지 때문에, 형편 때문에, 감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희박한 가능성과 확률에 기죽어서 오늘도 그 근물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삶에는 그렇게 시퍼렇게 살게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폭풍 같은 불바람과 역사와 회복과 붕은 그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의 날갯짓을, 여러분 작은 순종의 그 결단의 그물질을 이번 주간에 꼭 하나씩, 꼭 하나씩, 꼭 하나씩 펼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 놀라운 역사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한국 교계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당한 대로 다 거절해서 그렇지 연락 안 오는 기관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에게 시키실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역사와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딱 하네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23년 전 28살짜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암만 생각해도 내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어, 암만 생각해도 지금 아무리 이 울산 사람들을 째려보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내 자기들을 만날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순복음으로 오게 하시더니 그때 내 심장이, 이게 사명에 뛰는지 열받아서 뛰는지 터질 것 같이 뛰어서, 상황 봐도, 처지 봐도, 형편 봐도,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아무리 재고 따져봐도 갈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딱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거룩한 발걸음 하나 뛴 것이 지금 이 자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종이 그때는 뭐 엄청난 것 같았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 주신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과 저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그냥 아무것도 여러분 서로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 그것을 순종해 주셨더니 5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도 못 꾸셨죠.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대단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올해는 용인까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확장시켜서 이제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이게 다가 아니다, 100개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그것도 최소한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모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순종이, 이 작은 순종이, 이 작은 순종이 감격적인 모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기대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또 기대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순종이, 오늘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어떤 성령의 불길을 가져오고 어떤 거대한 여러분 영적 회복과 부흥의 도화선이 될지 우리는 또 기대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1887년에 A.B. 심슨이라는 목사님이 선교 중심으로 교단도 필요 없고 지역도 필요 없고 교파도 필요 없고 우리 선교하는데 목숨 걸자, 그리고 성령 운동과 역사를 강조하고 우리 성령 역사를 일으키자, 할렐루야, 성령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리고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이런 목회를 하자, 그래서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른 지역도 다른 교회들이 하나둘씩 무브먼트로 1880년 교회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미국 교단을, 교회를, 교계를 이끌고 가는 CNMA 교단이 된 거예요. 시작은 무브먼트였어요. 시작은 지금처럼 물맷돌 무브먼트처럼 여러분 작은 움직임의 활동과 운동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미국 교계를 이끌고 있는 가장 복음적인, 가장 건강한, 가장 선교적인, 가장 성령 운동의 시체를 들고 있는 여러분 CNMA 교단. 그래서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는, 그래서 CNMA 교단 혹은 Alliance 처치처럼 미국에서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도 그런 한국 교계 기독교 역사의 시작점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운동을, 성령의 횃불을 들고 원색적인 성령운동을 펼치며, 여러분 아멘 안 한 이들은 뭐예요 도대체? 어? 여러분 복음적인, 원색적인 복음 들고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 자꾸 정복당하고 짓밟히지 말고 시대를 정복하러, 시대를 여러분 정복하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에 여러분 이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가 되고, 인간이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보여드리지, 알아서. 나 러시아 이 성적이 너무 감동적인 것이, 내가 이 지역에 우리 도지사님 얘기하다가 우리 시장님하고 얘기, 이 청주시에 러시아계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대. 6, 7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 러시아 사역을 맡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알렉산더 박 목사님 그냥 참 금식 기도하다가 너는 안우성 목사 영적 지도 아래 들어와라. 그냥 그 말씀을 주셔서 그냥 다 내려놓고 오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러시아 성전이 세워졌고 곧 1,000명의 교회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지원하고 우리 함께하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에 감동한 한 여인의 향유값이 팍 깨트려졌어요. 이유도 몰라.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가치를 알려주시고 그냥 그렇게 헌신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혀를 차고 자기들보다 자기 일처럼 더 아파해. 왜? 야 저게 얼마짜린데 저거 얼마? 3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한 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이면 며칠 품삯이에요. 300일의 품삯이라면 오늘날로 따지면 1년 연봉의 연봉. 연봉이 한 15만 원 되는 거예요. 왜 놀래질 않아요? 연봉을 드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회 구조상 시대의 상황을 볼 때 그 여인은 일평생을 모아도 이걸 모을까 말까 전재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큰 예물이에요. 이유도 모르는데 그날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양육합을 깨야 될 것 같아. 자꾸 나를 막 찌르시는 거예요. 거기다 쏟아부어 드린 그 행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의 장례식에 동참하는 멋진 영광이 되었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이 여인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래다가 여러분 복음이 전해, 예수님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꼭 하래. 영광이요 안 영광이요? 나는요 그래요, 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이 여인이야. 예수 내 얘기 전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 얘기도 꼭 해줘. 여러분 우리 교회 100주년 예배가 올 것입니다. 안 믿어도 올 거예요. 자기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있어도 돼, 있어도 돼. 없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었어도 100주년 예배 때 어느 교회에서 이 교회 역사의 100주년을 얘기할 때 이 사람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죠? 그 영광이요 안 영광이요? 영광. 한 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논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인물과 가정이 되는 거 영광이. 아니 그러면 우리 한국 교계
교계 1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들어간 이름이 되는, 이것도 제가 한국 기독교 성령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섯 권의 책이 나올 때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에 이어령 교수랑 저랑 마지막에 제가 백인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엄청난 영광이, 아니 최연소예요 최연소. 제가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총망라할 때, 그것도 몇 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 기념식에 참석해서 한마디 하라길래 제가 아 죄송하지만 이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많은 위대한 스토리로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책에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그때도 잘 나갔지만 지금은 뭐 날개를 달았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꾸 좋은 얘기를 자꾸 선포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럼 또 되잖아.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럼 막 긍정적인 걸 선포하셔야 돼. 여러분 보세요. 한 교회 100년의 역사에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영광이야. 근데 한 나라 민족의 교계 100년의 역사를 총망라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이것도 영광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한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빼놓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영광에 비해서는 사람들은 혀를 차고 미쳤다고 조롱했지만 그 향유 값 하나 깨트릴 거야 안 깨트릴 거야?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주여. 여러분 그 영광에 비해서는 향유 값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여서 그 헌신을 하고 싶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누가 욕먹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 그게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작은 날갯짓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펼쳐야 될 날갯짓은 회개의 날갯짓이에요. 뭐라고요?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작은 회개의 날갯짓을 지금 당장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상황 처지 형편 다 봐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순종의 날갯짓, 순종의 그물질을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오늘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냥 고기를 많이 잡은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을 받아. 그런데 진짜 그의 축복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 몇 주 몇 달 먹고 살 만한 풍족함이 아니라 인생 역전. 할렐루야. 인생 역전. 시대 가운데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되는 그 거룩한 역사의 바로 그 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8절에 그분의 기이한 역사와 표적을 보더니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며 그가 예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이르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럼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바람은 어디서 불어옵니까? 부흥의 태풍은 어디서 불어옵니까? 회개하는 가운데 불어올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킨 데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겸손하게 통회하며 옷을 찢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왔던 성령의 불바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며 너희들이 못 박은 십자가의 달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설교하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주여 말씀 앞에 서면요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면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부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하고 목이 고든 것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은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예수 앞에 서면 진짜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거꾸로도 자복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장하고

서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못 만난 거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앞에 선 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 만나면 안 씻겨도 발 아래 엎드려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어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지 않고 교회 생활만, 종교 생활만 자꾸 하면 성령은 그에게 떠나가시고요. 오늘도 이제 인본주의와 형식이 가득한 인본주의의 종교 생활과 공연장이 돼버려요. 어떻게 뭘 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들이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는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찹찹하고 마음이 이상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찜찜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장하고 남탓만 하고 앉아있고 맨날 서운함과 맨날 이런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오늘 어때? 회개하여,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해. 아무리 잘 나갔던 공동체고 뭐 아무리 신실하고 신령했던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가세요. 은혜 촛대는 떠나가세요. 절대로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1907년 장대흠 교회 한 선교사님을 모셔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임하시고 여기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라. 오늘도 강력히 선포할 때 덜덜 떠는 이가 한 명 있었으니 30대의 젊은 장로 길선주 장로가 그 말씀 하나에 벌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오고 공개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마음이 찔려 오늘도 말씀 앞에 부복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엉엉 울리면서 통렬히 자복하며 그가 회개하기를 내 사랑한 친구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죽는 순간 나를 불러 마지막 호흡을 다하며 내 부인과 자식들이 아직 셈법에 대학하고 무지하니 내 전 재산을 당신한테 맡기니 그 재산 가지고 내 가정을 내 자식을 내 부인을 돌봐줘. 전 재산을 맡겼는데 글쎄 장로란 사람이 그 돈을 얼마간 훔쳤던 거야.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뭘 하지 않고 당사자는 죽어 있으니 들킬 일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성령 하나님의 찌르심에 말씀에 찔려 오히려 그 양심이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할 때 그때 그 안에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 그 장대형 교회는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었고요.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옷을 찢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를 몇 날 며칠 그 예배당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성령의 불은 이 작은 장대형 교회 건물 안에 가둘 수 없었고 평양 전 시내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평양 시내에 번져간 들불처럼 번진 이 성령의 불은 더 이상 이 작은 평양 시내에 가둘 수 없어서 조선 팔도를 뒤엎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는 복음의 신생국가였던 이 조선 땅이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고요. 이 조선 땅이 미개하여 알려지도 않았던 이 조선 땅이 당시의 동양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조선 팔도에 부흥의 불바람이 불고 성령의 태풍이 부른 거예요. 그 불쏘시개가 뭐였냐? 불쏘시개 성령의 불바람과 태풍과 같은 이 부흥의 역사의 불쏘시개가 뭐예요? 태풍의 눈이 어디였어요? 회개, 회개, 회개해야 합니다. 조국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게 이거예요. 회개돼, 회개.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부터 이렇게 쓰시기 시작한 날 곰곰이 생각해보니요, 제가 28살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생명부지 땅 알지도 못하는 처음 가보는 그 땅에 이단 소리 들어가며 혼자서 눈물로써 그 재단 지키고 성도도 한 명 없는데 어느 날 난리가, 동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에 난리가. 그 이은즉슨 그 동네에 가장 오래된 장작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 모든 교회를 다 합쳐도 그 교회 하나만 못할 정도로 장자의 주위를 누렸던, 지금 이제 다 박살내서 몇 명 남지도 않았지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일날인데요, 주일날 싸움질이 벌어져. 싸움질이 일반 뉴스에까지 나왔다니까. 난 운동회인 줄 알았어. 한쪽 편은 백군, 한쪽 편은 천군. 그러면서 주일날 한쪽 편은 예배당에서 저것들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요, 우리 천군들은 쪽수가 모자랐는지 용역을 불렀어 주일날. 그래서 문을 때려 부시고 있더라고, 서로 교회 차지하려고. 난 피가 거꾸로 솟던데, 여러분 자주 보는 환경에 뭐? 난 진짜 피눈물 흘렸어요. 더 피눈물 흘렸던 게 뭐냐면, 구경꾼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이렇게 구경해. 그래서 웃으면서, 아이고 또 3년 됐구만, 아 또 5년 됐구만, 저기에는 3년 5년마다 저 병이 도진대. 맨날 쌈질하고 목사 내보내고, 그럼 옆에서 또 가서 옆에 또 개척해. 그래 또 쌈질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많더만. 그런데요, 이 처참한 광경 중에 아무도 회개를 안 해. 분명히 보이는 결과 현상은 참혹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행동들인데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서로 더 잘났대. 그러면서 법정 소송까지 해가지고 재산 반을 뺏어와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그 돈 갖고 옆에다 또 괴를 세워. 내가 피눈물이 나서 그때 아무도 회개를 안 하면 나라도 해야겠다.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왜 회개를 하냐. 그러더니 왜 상관없냐고,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일인데 왜 상관없냐고. 그래서 제가 나라도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아무도 회개 안 하면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막 그때 건강도 안 좋으니까 막 말리는데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강대상에, 나중에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마지막에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집사람이 막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저를 쉬러 가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난 그때 쓰러져가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호흡도 잘 안 나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교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다리시고 기뻐하셨다는 느낌이 확 들어. 아무도 없는 그 시골 교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생명부지 땅에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와. 사람들이 막 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주장하고 잘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해서 뭘 이렇게 주장만 많이 합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들려오는 더러운 소문들과 정말 처참한 이 광경 속에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도 회개해야겠다 생각해. 우리라도 회개해야겠다. 우리라도 곡기를 끊고라도 하나님께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의 통렬한 회개가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여러분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목이 곱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떤 회복과 부흥도 절대로 꿈꿀 수 없습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도 교만하고 목이 꿋꿋한 사람들 앞에 회개하여 무릎 꿇고 자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이 교만한 자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뜻은 무지하

0: 악하고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겸손하게 주님 바로 앞에 엎드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엎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불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그때 성령의 불바람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불바람 우리에게 불어와 하루에도 3천명씩 5천명씩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영과 인간의 지도력과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본주의의 성장이 아닌 진짜 붕, 진정한 붕,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때 그때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이제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물매 떨들고 뛰쳐나가 시대 그 거대한 장벽 같은 골리앗에게 항전하고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들, 그 형식적이고 인본주의 신앙생활들, 죄 가운데도 자복하지 못하고 깨트려지지 못하는 수치심 없는 신앙들, 그 가운데 우리가 물맷돌되어 시대 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자 교수 박신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풍요로운 수확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열매가 있고 창고가 가득 차야 노래할 자격이 있다고 속삭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없음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바뀌고 우리의 탄식은 즐거운 노래로 변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찬양 속에 숨겨진 진짜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이 끝나면 대강절, 그러니까 성탄절 4주 전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 6월부터 28주간 계속 삼위일체 주간이 됩니다. 이때는 어느 찬양을 부르거나 들려드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삼위일체 주일에 시작되는 이번 주간을 위해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삼위일체 주일에 어울리는 찬송은 뭐니 뭐니 해도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거룩 거룩 거룩 준비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국립합창단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거룩한 주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가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룩한 주 오 그의 영광 크도다. 거룩한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 주께 모두 찬양한다는 우리 찬송가 가사와 거의 똑같은데요. 중간에 또 거룩 거룩 거룩 찬송가가 나오긴 합니다. 이 곡을 이제 데이빗 크라이스데일이라는 사람이 편곡을 했는데 이 곡은 안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거룩한 주.

데빗 클라이스데일 편곡의 거룩한 주 안산 실업선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삼위일체 찬양의 구조가 담긴 전통 송영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찬송가 1장입니다. 이 곡은 보통 송영 덕설로지라고 하는데 원래 이 곡의 곡명은 올드 헌드레드스라고 시편 100편입니다. 원래 이 곡은 깔뱅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라고도 하죠. 프랑스 개혁교회 시편가 다른 말로 제네바 시편가라고 하는데요. 이 칼뱅이 사용한 곡조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곡이 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이번엔 오르간 반주로 들으시겠는데요.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서울시합창단이었습니다. 새 합창단을 들으셨는데, 국립합창단, 안산실업창단, 서울실업창단. 이새 합창단이 굉장히 웅장하게 했지만은 또 은근히 다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이게 경치를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곡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의 구속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연결하는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사는 제가 안 불러드려도 잘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오늘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레나 마리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양,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나 말할 수 있네. 이제는 두려움 사라져 우리의 모습 달라도 한 마음 주시니 모두 주께 다 노래하리라.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박진아 과외했습니다. 이제 클래식한 곡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아베베름 코르푸스라는 곡입니다. 이 아베라는 말은 찬미한다는 말이고 베룸은 진실한, 또 코르푸스는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다는 말인데 삼위일체의 신비와 경건함을 표현하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배하나이다. 참된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간을 위하여 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몸이요. 그 뚫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렸나이다. 죽음의 시련 중에서 저에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 달콤하시고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가사를 하신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아베베름 코르푸스 리아스 챔버 콰이어의 노래였습니다. 클래식한 한 곡 한 곡도 준비했습니다. 우비 카리타스라는 곡인데요. 우비 카리타스 엣 아모르 데우스 이비 에스트 뭐 이렇게 가사가 되는데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외하고 사랑하자. 신실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와 챔버콰이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비카리타스, 이와 첸보카의 노래였는데요. 이 올라야일로라는 노르웨이계 미국 작곡가의 작품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하죠. 이런 노래들을 방송에 들려드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가사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 글로리아 두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글로리아 가사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곡이죠. 높은 곳에는 하나님 영광, 땅에는 선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그 미사 중에 한 곡인 대관식 미사 교열 339번인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했는데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두 번째 곡 들으시겠습니다.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글로리아, 교회 339번 대관식 미사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명곡 비단조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준비했습니다. 이 곡도 같은 가사인데요. 정말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바하의 소신이 끝까지 소신껏 작곡을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을 항상 한다고 본인이 악보 뒤에 쓰면서 어려운 곡이지만은 정말 도전이 되는 곡, 좋은 곡을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비단주 미사 중에 글로리아 들으시겠습니다. 윈스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단 조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첫 곡 윈즈 바흐 어린이합창단이었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인데 굉장히 잘하죠. 그게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더 좋은 합창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찬송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신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시면서 노래 부르십니다. 오늘 소프라노 곽신영의 음성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소프라노 곽신영이었습니다. 지난주 성령강림 주일을 지나고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시작하는 2주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성가산 제 꾸며봤는데요. 이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5월의 마지막 날은 주일인데 주일 거룩하게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전능왕 오셔서 먼저 들으시고요. 국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전승현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영광 영광이라는 곡입니다. 수원실 합창단입니다. 성화사직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문서윤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와서 마음에도 없던 말을 해놓고 나중에 괜히 민망하고 미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혼인데요. 요즘 저의 낙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끝에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한 통, 두 통, 세 통. 처음에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또 화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안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나는 주말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전화도 못 받을 만큼 자고 있을 수 있지? 하는 마음이 올라왔고 결국 서운한 마음을 말해버렸죠. 그런데 거실로 나와보니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인덕션 위에는 남편이 만들어 놓은 따뜻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집을 치우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그러다 지쳐 잠든 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눈앞에 상황만 보고 화를 낸 거죠. 그 일을 지나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 남편을 충분히 믿는 시간이 쌓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참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랑은 조금 천천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하지만 사랑은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기다려보게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이 다시 사랑으로 말하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실내악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클래식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페라는 음악과 연기, 무대와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예술로 아름다운 선율 속에 사람들의 사랑과 갈등, 웃음과 눈물이 담겨 있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음악으로 만나는 것 같은 장르이기도 하죠. 특히 오페라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음악으로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오페라를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작품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참 사랑스럽고 유쾌한 결혼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작품은 단순히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의 달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페라는 하인 피가로와 수잔나의 결혼을 앞두고 하루 동안 벌어지는 소동을 유쾌하게 그려내는데요. 그 안에는 사랑과 질투, 서운함과 용서 같은 아주 인간적인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작품 속 백작 보이는 남편인 알마비바 백작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백작은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백작 부인은 정말 화가 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모차르트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복수로 끝내지 않습니다. 모든 오해와 거짓이 드러난 뒤 백작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백작 부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작 부인은 분노로 되갚지 않습니다. 충분히 상처받았고 충분히 서운했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그 감정이 사랑의 끝이 되게 두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아주 빠르게 올라오지만 사랑은 때로 우리를 더 천천히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사랑이 결국 가장 무거운 순간을 지나가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의 마지막 피날레는 바로 그 순간을 들려줍니다. 하루 종일 이어졌던 오해와 질투, 소란이 한 사람의 용서 앞에서 조용히 잦아드는 장면인데요. 참 신기하죠? 오페라 전체를 뒤흔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거창한 벌이나 판결이 아니라 조용한 용서라는 것이요.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지막 피날레 중 백작이 용서를 구하고 백작 부인이 그를 받아주는 장면입니다. 분노와 진정한 용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며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계속하여 함께 듣겠습니다.

I am the king.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어쩌면 그 힘은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여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는 분이시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며 아버지 되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분노보다 사랑을, 상처보다 용서를 조금씩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클라리넷으로 준비한 찬양은 아바 아버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랑받는 자녀로 서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칭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지친 순간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낙심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나를 변화시킨 것은 차가운 가르침보다 사랑과 위로와 칭찬이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은혜가 나를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주신 위로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마가 내 인생의 멘토야. 내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너무 감사해. 그렇게 말해주는 우리 딸들의 사랑과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야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남편의 따뜻한 고백이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큰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하심을 힘입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것을 이루며 칭찬받는 삶을 살다가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한순간에 관계가 무너지고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분을 다스리지 못하며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딸들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분노는 지렛대와 같아서 능력이 크고 힘이 강할수록 그 분노의 결과 또한 더 크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기에 괜찮을 거라고 여기며 함부로 화를 쏟아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남기는 실수는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딸들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품게 하시고 따뜻한 말과 미소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가장 빠르게 찾아오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올라오고, 말보다 먼저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로 남기기도 하죠. 반대로 용서는 가장 느리게 찾아오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 가라앉아야 할 것 같고, 상처가 다 아물어야 할 것 같고, 내 안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려야 가능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고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분노를 이기기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용서에 다다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조용히 돌아보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붙들어주셨습니다. 두렵고 지친 순간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스스로도 내 모습이 부끄럽고 염치 없게 느껴지던 순간마저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선함과 사랑이 있어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먼저 기다림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누군가를 품을 힘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분노는 빠르게 우리 마음을 지나가지만 사랑은 조금 더디게 찾아와도 결국 우리를 붙듭니다. 상처는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만지시고, 나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분노보다 사랑을, 상처보다 용서를, 차가운 말보다 따뜻한 침묵과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세워오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세워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분노를 주님 안에 조용히 내려놓으시며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센입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하기보다 경배해야 할 신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그렇지만 이 신비는 멀리 있는 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일하는 히브리어 에하드, 숫자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연합된 하나, 깊은 일치 안에 있는 하나를 뜻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표현에도 동일한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흐르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영원부터 흐르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안에 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완전한 교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다마리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한 장면에 함께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세 위격이 한 장면에 함께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세 위격이 한 장면에 함께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도 연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릅니다. 어노인팅 찬송가 1집 앨범에서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축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살아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까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성부의 사랑 안에서, 성자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나된 것은 저의 목소리로 올려드리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에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 장교로 입대했는데요.

너무나 똑똑하고 완벽을 추구했던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골로 내려가 농부로 살며 나 자신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병으로 자원 입대했는데요. 장교였던 그가 사병으로 재입대하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재발탁됐고 후에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에 반한 링컨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그랜트 장군,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오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담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였는데요. 백성들은 그런 왕을 모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은 왕이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요. 더구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왕은 신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고양이 해골, 말 해골, 사람의 해골을 하나씩 주면서 시장에 내다 팔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 해골을 집에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며 사가고 말의 해골을 걸어두면

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해골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왕은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만도 못하다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세상의 지식이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유명 지도자인 론 세니가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젊은이는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뒤 스승에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 했는데요. 그러자 론 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단다. 하지만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지.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거지. 라고 말했죠.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종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세상은 성공하려면 고도의 자급자족 능력을 갖춰야 하며 필요한 것을 채우려면 자신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공급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살고 당신이 그분 안에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려는 태도는 어떻게 모든 필요를 채울지 염려하게 만듭니다. 실제 공급하시는 분께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생기거든 당신 안에 자급자족적인 태도가 숨어있진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사람, 곧 그분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태도를 뿌리 뽑아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 열을 올리면서도 남의 의견을 듣는 데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사정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면 인간다운 훈훈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강도를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마리아인의 열린 마음,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그의 사정과 소원에 귀 기울이던 끼어진 베드로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범죄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의 호소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메고 무덤을 향해 통곡하며 걸어가던 한 과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본받아 겸허한 자세로 이웃을 돌아보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갈 때 누군가의 추천서와 같은 편지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그 사람의 신원 보증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추천해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써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지만 능력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면서요.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 나는 소프라노 김선희의 찬양 되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로드페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값비싼 향유를 하나린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이계영의 하루를 시작할 때니였습니다. 나의 눈 속엔 주님의 모습 담고 나의 입술엔 주 찬양 가득 담고 나의 마음엔 주 사랑 가득 채워 내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베푸신 은혜 노래하며 주님의 향기로 가득히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찬양이었는데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임재창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도미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우리 마음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리며 올려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은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박신학화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아직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과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완전할 수 없죠. 우리의 힘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축복의 편지를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젊고 부유한 귀족이었던 니콜라우스 진텐도르프 백작은 화려한 정계 진출을 꿈꾸면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성화로 가시관을 쓰신 채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묵직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진텐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고 영광에 머물려 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세상의 화려한 영광 속에 머물려 했음을 회개했던 것이지요. 진텐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참혹한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귀족의 영예를 버리고 돌아온 진텐도르프는 자신의 영지를 내어주어서 상처입은 피난민들을 품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인 모라비안 교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고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 세계로 나아가 전했던 단체였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찬양의 은혜로 먼저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우리 때문에, 구현경의 예수님 때문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것, 그곳에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필수 조건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종교회의에 존경받는 사제였던 니콜라이 목사님은 사역을 마친 어느 날 온몸이 문드러지고 상처로 가득한 한 청년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제 방탕함과 악한 죄 때문에 제 몸과 영혼은 이렇게 망가졌고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자신의 옷을 벗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등과 가슴에는 과거 종교 박해 시절 공산 정권의 감옥에서 당했던 참혹한 채찍 자국, 흉터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청년이 놀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목사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내 몸에 있는 이 흉터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던 박해자들이 남긴 상처죠.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이보다 더 참혹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답니다. 그분의 상처는 그분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제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생긴 대속의 상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형제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제감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님. 하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몸이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본질을 정확히 전하심으로써 한 영혼을 건져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 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7세기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17세기 위대한 파스칼 아시죠? 이 파스칼은 젊은 나이에 천재성을 인정받으면서 학문적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파스칼의 지성을 칭송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이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고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임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학문적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죄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는데요. 그때 작은 종이 한 장에 그 감격을 막 적어서 평생 자신의 옷 안감에 꿰매어서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에 발견된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떠났소도다. 그분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소도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나의 영원한 구원이 있나이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주님을 만난 그날 밤의 경험 이후에 파스칼은 자신의 천재적인 펜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변증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만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부루의 명작 기독교 고전인 팡세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지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진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졸다가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놀라웠겠죠. 이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말하죠. 잠결에 본 그 영광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 안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광은 장차 받을 환란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눈앞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졸다 일어나도 이거 좋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험한 해안가에 위치한 한 등대에서 일하던 등대지기는 매일 밤 등대의 불을 밝혀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방이 암흑으로 뒤덮여서 어느 때보다 등대의 불빛이 간절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대지기는 따뜻한 침대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등대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시간 기름을 확인하고 유리를 닦아야 하는 그 불침번의 사명을 소홀히 해버렸는데요. 새벽녘에 거대한 굉음과 함께 근처를 지나가던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등대지기는 헐레벌떡 등대 탑으로 올라갔지만 이미 불은 꺼져 있었고 차가운 연기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등대지기에게 아니 왜 불을 켜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유, 제가 잠깐 졸았을 뿐이에요. 그냥 불이 그렇게 빨리 꺼질 줄 제가 몰랐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잠시 깊은 졸음을 졸았던 것 뿐이었지만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분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기름을 공급하지 않고 졸고 있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비추어야 할 주변의 영혼들까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일어나 찬양을 드리라.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또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을 전 인격적인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엄청난 스케줄의 순교적 그런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수십 마일을 말 타고 인도하면서 하루에 대여섯 번씩 야외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셨는데요. 육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깊은 졸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변화산에서 졸았던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한 가지 철칙을 지키셨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 사역이 늦게 끝나더라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너무나 지친 모습에 그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서, 아, 목사님, 오늘 새벽만큼은 기도를 좀 쉬시고 육신의 잠을 더 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아니, 그러다가 쓰러지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만류했는데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 마귀의 유혹과 내 안의 게으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깨어있기 위함이니 저는 쉴 수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켰기 때문에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았고 결국 시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 강한 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

네, 두 곡이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전 유럽을 뒤흔드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매일 수십 통의 편지에 답장을 써야 했고요. 논문을 집필해야 했고 재판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말 그대로 분주함 속에 파묻혀 살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루터의 동역자가 내일의 산더미 같은 사역 일정을 가지고 와서는 목사님, 내일은 도저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기도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루터는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나는 내일 평소보다 1시간 더 늘려서 3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바빠서 기도한다는 명언이 이때 나온 것이지요. 루터는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 외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결국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의와 야망을 초막짓듯이 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영혼을 깨웠기 때문에 거대한 교황청의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당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줍게 됐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두 형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들고 가니까 형의 마음이 왠지 심란해집니다. 야, 나도 좀 들고 가보자. 형이 말하자 동생은 형에게 금덩어리를 줬습니다. 형이 금덩어리를 들고 가자 이번엔 동생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 뒤에도 계속 형이 들면 동생이 심란해지고 동생이 들면 형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러다 두 형제는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금덩어리를 서로 주고받던 중에 형은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소리가 나자 당황함에 놀라는 동생에게 형은 말합니다. 네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의리에 근가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금덩어리를 물속에 버렸어.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종종 물질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쉽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슬프지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온 땅의 주인 C5 월십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에게 금덩어리 하나가 생겨요. 형이 들고 가면 동생이 심란하고 동생이 들고 가면 형이 심란하고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형이 과감하게 한강을 건널 때 금덩어리를 훅 던져버리죠. 우애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 사이에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의 우애와 의리는 사실은 세상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따지

빠질 수 없는 귀중한 겁니다.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귀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같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이득, 세상의 어떤 재물, 뭐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내가 있을 때는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나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심란한 거죠. 왠지 세상의 것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죄된 나의 본성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됐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 저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 또 재물, 권력,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과감히 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이었는데요. 1절이 이렇게 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후렴이에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폭 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큰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한 주간 보내요. 오늘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 없는 왕관과 같다고 존 번연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증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거예요.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도현의 어려운 일 당할 때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이어스의 날 사랑하는 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트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효섭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주를 가까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써니의 다시 일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매 순간마다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렸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삶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일만, 행복한 일,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불평이 생길 만한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걱정거리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가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의 가사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요, 그 은혜는 그때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라는 주님의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참 힘들고 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거나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전해드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힘으로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먹으며 지내야 할까? 오늘은 또 어떤 힘든 것을 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답답한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겨낼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일부러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또 다른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의 열매들, 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 때 간증으로 함께한 주권능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따라 헌신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도전받으시고 또 북한 선교에 여러분도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권능 형제의 간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2009년에 북한에서 와서 남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국에 와서 만났어요. 영접기도를 중국에서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저희는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막 방황하시다가 라디오를 습득해서 방송을 주파수 돌리다가 듣게 되셨는데 극동방송. 그것만 들은 건 아니고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뭐 KBS 3인족 방송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극동방송을 10년 동안 들으시면서 탈북을 준비하셨어요. 그러고 3번 실패하고 4번째 만에 성공해서 한국으로 오시고 그 뒤에 저와 어머니, 누나, 또 큰누나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저의 주변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정시성을 가진 큰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큰아버지가 동네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에덴 동산 얘기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 그러고 막 되게 못 살았어요. 근데 계속 뭐 누구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푼수 약간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 와서 아버지가 이분을 다시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 내가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 찬양 부르면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 형님 그거 어떻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전에 잠깐 중국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파송돼 들어왔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복음적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매월 12월 25일이면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세면 안 되죠. 왜냐면 예수님 생일이고 그건 곧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걸 열가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큰 화분단지에다가 저희가 산에 가서 진짜 그 트리같이 생긴 나무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솜을 올려놓고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네 저기 다른 나라 가면 애들이 이거 모아놓고 뺄레헴 뺄레헴 세크바이 세크바이 그러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 와보니까 뺄레헴은 베들레헴 세크바이는 sacrifice.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sacrifice, 희생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알려주면 우리가 밖에 나가 실수하면 또 죽으니까. 그렇게 주변에 복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해서 중국을 횡단을 해서 저희는 제 동남아시아 국가로 갑니다. 거기로 가서 또 다른 국가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요. 중국 포함하면 세 개 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왔는데 그 중국을 횡단하는 버스에서 이렇게 이동하려면 3일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둘째 날에 점심을 딱 먹고 버스 기사 아저씨랑 친해졌어요. 제가 귀엽다고 막 이러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서 저를 버스 앞자리에 앉혀줬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점심 먹고 창밖을 딱 봤는데 끝없이 쫙 펼쳐진 그 평야에 햇빛이 비추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중국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입이 굳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열어드리니까 오셔서

제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3개월 또 와서 국정원에서 3개월 조사받고 하나원 교육받고 나와서 아주 즐기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살 나이에 와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사춘기를 처음 그때 겪게 되는 거죠. 와서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아버지는 주일이면 교회만 끌고 가지. 그래서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 6일은 막 제가 원래 꿈이 비보이 선수였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그냥 그렇게 있고 저녁 되면 막 비보이 연습실 달려가서 형님들이랑 막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북한 선교를 도와드리다가 11시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다니던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불다 꺼져 있고 거기 4층에 올라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버스에서 드린 고백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했던 그 고백을 나는 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두만강을 넘기 위해서 국경 연선까지 가려면 경비 초소를 3개 통과했어야 되는데 여행증도 없었고 그리고 브로커 비용으로 주느라 뇌물로 줄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그날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국경 근처 거의 다 갔을 때 10월 말이었는데 10월 말 정말 맑은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두부콩을 수확해서 한참 말릴 시기인데 군인들이 그 일년 식량이 젖으니까 허둥지둥 치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과하니까 비가 그치고 두 번째 갔을 때또비 내리고 세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왔으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막 혼자 각색된 줄 알고 어머니랑 누나한테 그때 사건을 물어봤더니 똑같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 주셨고 그 뒤로 와서 제가 방황할 때도 방황에 절정에 갔다가 더 이상 가면 이 자식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세워서 임마 거기 아니야 이렇게 탁 바꿔주시고 또 이제 중심에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거기도 아니야 임마 이렇게 또 바꿔주시고 이렇게 코너마다 인도하심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전에는 그냥 이게 옛날 책이었어요. 그냥 말씀 마취총. 근데 그 말씀이 내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뺀질거림을 멈추고, 아, 저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아,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저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뒤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삶이 그 뒤로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한 게. 근데 그 뒤로 제 삶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이 저와 같이 있다는 게 너무 맞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밖에 나가니까 있잖아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알죠? 여러분 다그 느낌 아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막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돌들도 찬양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면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막연하게 북한 놓고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갈수 없지. 선교사를 직접 보낼 수도 없지. 그곳에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북한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우리가 만나는 교회들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 놓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애통함이 있었는데 북한 놓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북한에 세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루터기 신앙인이에요. 평양 대부흥 때부터 김일성이 통치한 이후에 숨어 들어가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두 번째 부류는 외부에서 영접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정씨 아저씨 같은 분처럼. 이런 사람들이 인신매매돼서 중국에서 여자분들이 왔다가 인신매매돼서 거기에서 우연히 교회를 만나 영접했건, 강제 북송을 당했건,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외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두 번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두 사람의 그루터기 신앙인과 외부 영접자에 의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부 양육자들이에요. 우리 학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또 있었어요. 우리랑 연결돼서 북한 안에서

0: 이 사람이 내부에서 길러진 제자예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잡혀서 이분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거기서 뭐 합니까? 전도예요. 곧 죽어나갈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 들어서 정치범 수용소에다 악명을 익히 들어 다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이 믿는 즉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부류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기독교인들만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장마당 세대는 북한의 2030 세대들이에요. 북한의 MG 세대가 있습니다. 이 MG 세대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고 한류, 한국 이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1위 딱 찍고 3일 만에 청진에서 두 명이 체포됐어요. 오징어 게임을 봐서. 강남스타일 빌보드 찍고 2주 뒤에 말춤이 목격되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화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 우상이 떠나간 자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1: 참 똑똑하죠?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주건능 형제의 특강 같은 간증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 이어서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국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에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 요로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영 철도회사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최근 중국 고객들이 해상 운송 대신 육상 철도 운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 회랑, 즉 카스피해 횡단 국제수송 노선이 대한 물류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중국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를 거쳐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며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동량이 약 10배 증가한 데 이어 최근 중동 위기로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를 투입해 철도와 선박, 기관차 등 인프라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중국과의 철도 연결 확대와 함께 카스피해 운송 선박 확보, 유럽 내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도 추진 중이며 올해 런던이나 홍콩 증시 상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유럽은 대중 무역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다며 상호 이익과 윈윈이 중 EU 경제 관계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가 EU 집행위원회에 보다 공격적인 무역 방어 정책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교육국의 공급 과잉과 구조적 산업 보조금 정책이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와 제재 강화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분야의 저가 공세가 유럽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설비, 리튬 배터리 등이 오히려 유럽 산업에 필요한 분야라고 반박하며 유럽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과 반제품을 활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역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 성장 둔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EU 전략 회의가 무역 전쟁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제주국제공항의 하루 운항 공급 좌석은 지난해 42,421석에서 올해는 41,412석으로 2.38%, 약 1,000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제주 노선 일부가 저비용 항공사, 이른바 LCC로 재배분되면서 대형 항공기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업계는 LCC 항공기가 대형 항공사 기종보다 좌석 수가 적어 전체 공급석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0%를 넘기며 사실상 만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관광객은 물론 병원 진료와 생업 등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제주도민들의 이동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이에 따라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관광협회는 항공편 확대와 항공기 대용화, 성수기 슬롯 탄력 운영, 제도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는 같은 AI 도구와 동일한 조건에서 작성한 신규 서비스 기획안의 결과물이 직원보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핵심 원인은 AI에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지시했는지에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역할, 시장 상황, 목표를 세밀하게 제시

직원의 결과물이 훨씬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답을 얻는 능력보다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는 퀘스처닝, 즉 질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용구 교수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업무 성패를 좌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재식 교수는 질문이 모호할수록 AI 환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논리적 문장 구성과 맥락 제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AI 교육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전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했고 삼성전자 역시 청년 소프트웨어 AI 교육 프로그램을 AI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AI 활용법보다 논리적 글쓰기와 문해력, 인문학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에는 요로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준 교수는 병원 소식지를 통해 무더위로 땀 배출이 많아지면 소변량은 줄고 결석 성분 농도는 높아져 요로 결석 위험이 커진다면서 실제 환자는 폭염 시기보다 1, 2개월 뒤인 9, 10월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옆구리 통증과 혈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열과 구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김 교수는 하루에 소변량이 2에서 2.5리터 정도 유지되도록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을 넣은 물은 구연산이 풍부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커피와 진한 차, 콜라, 에너지 음료 등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탈수나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짠 음식과 과도한 육류 섭취,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칼슘이 결석의 원인이라고 해서 우유나 멸치 등 칼슘 식품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 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적정량의 칼슘 섭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의학 할리먼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들이 증오와 폭력, 중독성을 지닌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학 할리먼은 현재 의료계의 문제의식이 과거 흡연 유해성이나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논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모방한 아동범죄와 자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의료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최소 주 1회 이상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을 치료한다고 답했는데요. 틱톡에서 약물 과다 복용 방법을 접한 사례와 폭력 영상을 본 뒤 가족을 위협한 사례, 잔혹 콘텐츠에 집착해 반려동물을 죽이고 자해한 사례 등도 소개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동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규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던 고위 임원팀을 해체하고 소규모 수평 조직 중심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엔지니어와 연구자, 개발자들이 복잡한 보고체계 없이 직접 협업하는 구조로 바꾼 것으로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AI 시대에는 거대한 조직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타도 최근 전체 직원의 약 10%인 8천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부 인력을 AI 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 조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I가 반복 업무와 코딩, 디자인 등

등 일부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간 관리자와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AI 도입 전략을 설계하는 솔루션 아키텍트와 AI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AI 디플로이드 엔지니어, AI 기반 조직 혁신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와 AI 보안 전문가 등 새로운 직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들은 AI 관련 채용 수요가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한 반면 일반 채용은 둔화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은 최근 국제회의를 열고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는 이번 회의를 첫 공식 활동으로 진행했는데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가족회 대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말뿐인 우려를 넘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고,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공동대표는 최소한의 서신 교환과 건강 상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랄리 반즈 차관보는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도 국제사회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세종연구소가 서울에서 개최한 안보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가 한미동맹 분리를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 억제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푸른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6도, 평양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4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완연한 초여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6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함경도 지역도 맑고 깨끗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 19도, 함흥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북녘 땅에도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들이 또 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46편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부수고 창을 꺾으며 방패를 불사르신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주님의 긍휼과 소망의 빛이 오늘 북녘 땅에도 그리고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비추이기를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심겨지며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대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내가 깊은 곳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부르짖고 찾을 때 변함없는 주님께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첼로와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해주신다 그랬지. 많은 이들이 죄악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 거기에 매여 있지요. 마약하는 사람들 암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나 병원에 가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죄의 노예로 사탄의 권세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자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죠. 1963년 10월 19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에서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라고 해요. 각 신문들은 대문짝만한 기사를 냈고 이 충격적인 보도에 세상 사람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마 고재봉은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도움과 안국선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재봉을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그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국선 목사님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재봉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탄탄해지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그곳에서 있던 2,000명의 죄수들을 전도해서 놀라지 마세요. 1,800명이 교회로 이끌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감옥서에 있던 고재봉.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인데도 1년 지나도록 전도한 사람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 자신. 고재봉에게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명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을 1,800명을 예수 믿고

0: 있게 하고 교회로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온 세상 위하여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번에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 함께 일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또 새로운 자매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선생님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황해도가 고향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0: 네.
1: 네. 황해도에서 오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0: 네.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기 남한 쪽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의 기억 속에 황해도는 어떤 곳이었나요? 선생님의 네. 고향은?
0: 제 기억에는 제 고향이 우리 북한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 네.
0: 만약에 그 계란을 치면 우리 황해도는 계란에서도 노란자이라고 하거든요. 아. 거기는 벌판이 북한에서 제일 많은 쪽이고 질량 그 흙 땅 질량도 좋고
1: 토양이 좋군요.
0: 네, 토양이 좋고요.
1: 네.
0: 곁에는 바다도 소해바다가 끼었고 뒤에는 구월산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 황해도가 제일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선생님의 그런 기억 속에 고향에 있는 선생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장면 장면이 있잖아요.
0: 네.
1: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0: 제 기억에는 우리 고향이라 하면은 제일 기억이 남는 게 구월산이거든요.
1: 구월산.
0: 네, 산에 가면 진짜 산나물도 많고 도라지, 고사리 이런 이렇게 진짜 건강에 좋은
1: 네.
0: 그런 산나물이 너무 많아요. 달에 모루, 도토리. 우리 학교 때는 우리 북한에는
1: 네.
0: 우리 학교 때 도토리 따기를 자주 하거든요. 매해마다 그걸 학교에서 수집하거든요. 그 도토리를. 그러면 집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그 구월산에 가서
1: 네.
0: 도토리 따기 가거든요. 구월산으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근데 산이 너무나 좋아요. 구월산이 명산이잖아요.
1: 네네.
0: 네.
1: 그럼 선생님이 몇 살 때까지 북한에 계셨던 거예요?
0: 네, 제가 북한에 24살까지 있었거든요.
1: 20대까지 계셨어요.
0: 네.
1: 그럼 20대 네. 때 보통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는 경우나

0: 정말 적게는 수용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가깝잖아요.
1: 네.
0: 그럼 선생님은 위쪽으로 오신
1: 네,
0: 거예요?
1: 저는 위쪽으로 왔어요. 그런 바다 그런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0: 네.
1: 네.
0: 그러면은 20대 때 떠났던 고향 땅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된 거죠? 고향을 떠나신 지는?
1: 제가 고향 떠난 지 이제는 20년 거진 다 됐어요. 네.
0: 2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또 중국에 제3국에 또 계셨을 거고,
1: 네.
0: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신 지도 지금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시점에 바라보는 고향 땅은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제가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 라오스를 걸쳐오면서 대사관을 걸쳐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원을 걸쳐서 더 나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사회 첫 발자국 내딛는 거를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 앞길도 열리게 되고 저희 마음도 안정하게 될것 같고 너무나 너무 다른 세상에 온 감각이거든요. 한국에 개척 하나원에서 나오니까 한편으로 두렵고 막막하고 막막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원에서 한번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현옥 간사님 걸쳐가지고 그 소개로 우리 교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서 8개월 동안 이렇게 무난하게 걸치고 하나 이렇게 8개월 동안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섬김이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네.
0: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1: 네.
0: 또 같은 고향 분들도
1: 맞아요.
0: 보내셔서,
1: 네.
0: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주시고, 이곳에서 너무 잘또 정착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더 이렇게 한층 바뀌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이제는 고향에 대한 생각도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너무 우리 북한 너무 언제면 우리 북한도 하나님의 세상이 오고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너무 우리 북한 나라가 너무 어둡게 생각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제가 지금 기억해도 우리 북한은 그때는 진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 애들도 이팝이라는 걸 먹지 못했어요. 제가 제 동생이 타가서 보육원을 했거든요. 저녁 때.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신해서 밥을 먹여주는 그걸 근무를 했는데 애들 집에서 다 가져오는데 점심에는 다 점심밥을 집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애들도 막다 가루밥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애들이 국물에다 말아먹으면 그 가루밥을 그두 살짜리, 한 살짜리 애들이 그걸 큰 입으로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걸 받아먹는데 이렇게 어린 애들 배를 줄 쌀도 없는가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0: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경험도 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또 받으시고 나누시는 현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더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북한을 위해서.
1: 네, 저는 적어서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불쌍한 북한민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북한도 하나님 세상으로 변하게 해 주시고 우리 북한 불쌍한 북한민들도 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유를 얻게 해 주시길 바라고 좀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0: 자유.
1: 네, 너무 자유가 없고 진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무슨 다른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게 조금도 없고 한번그 땅에 태어났으면 그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그렇죠. 어디 자기가 살고 싶은데 선택할 권리도 없고 그래서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농촌에서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0: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지금 전하

0: 하고 있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걸까요?
1: 자유라는 게 사람을 본능으로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본 권리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 주어진 원칙 안에서 균열 속에서 생활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도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이 그저 자유롭게 제일 적어도 배불리 먹고 입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그걸 기도 많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0: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북녘땅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보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신 지 8개월 차가 되어가면서 경험하신 자유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정말 참된 자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조이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김해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님의 고백과 소망과도 같이 지혜 자매 고향 땅 황해도 그리고 북녘 곳곳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임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6월의 첫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5월보다 조금 더 푸르른 녹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새달 아침. 날은 좀 더 더워지겠지만 그만큼 농작물들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이 6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이 한 달, 나라의 안위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강건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6월 1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14장까지 이 예배와 관련된 주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배자들의 복장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것이 이제 14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요.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이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중심적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은사를 경험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은사를 이제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은사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교회의 질서를 뛰어넘어 자신들이 마치 질서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사도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인정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은사가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은사는 그리스도만을 더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별력이 초창기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중에 그 당시에 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예배 질서로 정해줬던 또 전해줬던 질서 또 전승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고 머리에 가릴 것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이 면사포를 쓰는다라는 건 뭐냐? 예배의 질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이런 이제 예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성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뭘 쓰지를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쓴 반면에 여성은 남편 옆에 겸손하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서 여성의 상징인 면사포, 머리에 너울을 쓰는 이 가리개를 쓰는 것을 벗어버리고서 남자들처럼 서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의 권위 위에 서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배 질서를 위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이슈, 예배 질서에 관한 이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예배의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서에 따라 또 예전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예전이 있다라는 것, 자유로운 것도 좋습니다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배는 질서를 따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예배의 전통적인 예전을 따라 드리는 예배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알면 참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 예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예배에 관련된 질서를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자, 이 본격적인 말씀을 하기에 앞서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도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모델 없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유하다고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했던 것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나의 자발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모습을 따라 그 자발적인 권리를 좀 포기하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죠. 그래서 그 앞에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느냐? 결국 어떻게든 간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일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야, 저 집사님 보면 참 훌륭해. 참 감동적이야. 참 믿음의 모델이 돼. 이런 칭찬들이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그 전통이라는 건 뭐냐? 옛날부터 있던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여 줬던 전통. 쉽게 말하면 이거 이제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넘겨줬던 것들, 전해준 것들. 자, 이거를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보다는 사도적 전승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사도적 전승, 사도들이 전해줬던 교회의 질서와 또 구체적인 실행 법규들, 실행 지침들, 이런 것들을 전승이라고 그러죠. 자, 예배의 전승, 성찬의 전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머리에 이 가림을, 막을 쓰지 않고 나타나는 이제 여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남자의 머리, 머리라는 건 대표 또는 권위를 의미하죠. 자,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여자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자, 이거는 복종의 질서라기보다는 경륜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간의 관계는 사실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질서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경륜적 질서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이 영광과 이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이게 이것을 뭐라 그러냐?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종속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이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간에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질서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남자의 머리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집안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운 대표자는 남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이제 그 당시 교회 질서로는 여성에게 이 면사포를 쓰고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걸 남자가 쓴다? 이게 질서에 맞지 않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무릇 여자로서 이게 이제 문제죠. 진짜 문제가 이겁니다.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러니까 머리에 질서로 여성은 남성의 경륜적으로 종속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남자가 여성의 대표자로 머리로 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거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이 머리를 미는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두 경우에 해당됐는데 첫 번째는 간음하는 여성을 처벌할 때 머리를 밀었고요. 두 번째는 신전창기들이 머리를 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을 벗어버리면 이런 수치스러운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죠. 또 그 당시에 남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경우는 우리 신앙을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교 제사를 드리는 이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은 머리에 토가라고 하는 머리에 뭔가를 번거지 같은 걸 쓰고 나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자, 머리를 밀고 다니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가늠했나? 아니면 신전장기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 존재론적으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고, 자, 창조되었고, 영광이다. 영광은 뭡니까? 누군가를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기능적인 관계를 갖는 것, 영광을 드러내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창조 질서의 순서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는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고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낳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처음 창조할 때를 말합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쥐어 여자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가 남자를 먼저 만들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또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그러셨거든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성은 하나님의 이 경륜적 질서,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경륜적 질서를 위해 예배의 질서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자, 이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거는 남성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로 삼을 때 명백하게 드러나기 위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 표를 둔다라는 건 뭐냐? 이들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 앞에 천사들이 볼 때는 남성들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표자인데 여성들이 안 쓰면 이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야 천사들도 보지 않느냐 머리에 권세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존재론적 동등성이라고 그러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갈비뼈를 취해서 낳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에게서 납니다. 모태로부터 나죠. 자궁으로부터 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경륜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자, 이게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예배의 질서였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자, 남성들은 머리가 짧고요. 여성들은 머리가 길지요. 자, 여성들은 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길러왔던 습관입니다. 근데 이 습관을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는 하나님이 심겨준 본성. 여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긴 머리로 여성을 잘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건 머리가 기니까 잘 가려지죠.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턱 라인도 턱 갸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목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점이 있으면 긴 머리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참 이게 가리는 무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긴 머리가 있는 것을

0: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리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긴 머리는 여성의 본성,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부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가 있으면 여성에게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면서 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본성으로 긴 머리로 신체에 이런저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가리고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여성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머리에 이제 수건을 너울을 이렇게 쓰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대의 문화적 관습인데 그 당대의 문화적 관습 가운데는 사실 그 문화적 관습을 주장하는 초문화적 원리가 들어있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초문화적 원리는 뭐냐? 이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경륜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남자 여자라는 겁니다. 남자는 가정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여성은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남장을 돕는 배필로 자신의 것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겸손하게 가리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당시에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을 통하여 이 창조의 원리 또 문화적 원리를 함께 배울 수가 있죠. 창조의 원리는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남녀가 동등하지만 창조하실 때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경륜적인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륜적인 질서를 알고 따르고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경륜적 질서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륜적 질서 아래 하나됨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만약에 교회가 깨지고 싸워서 이 경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 이런 경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가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에 막 부추기고 욕을 하고 다 비리가 있다 막 이러면서 교회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데가 종종 이렇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적 질서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공예배에 관련하여 권면하기에 앞서 사도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은 그가 오만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들이 신뢰하여 믿고 따랐던 사도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해설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수긍합니다. 그는 실제로 2년 가까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기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 새로운 한 달도 교회 공동체는 물론 사회와 나라가 서로를 본받으려고 힘쓰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많이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6월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보훈의 달입니다. 묵상과 함께 결단의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에게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구별하긴 했으나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권리도 의무도 책임까지도 모두 동일하죠. 6월 1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이 6월 한 달도 온 가족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샬롬.

날씨가 벌써 많이 더워졌습니다. 한낮에는 한여름의 날씨처럼 기온이 올라가서 밖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힘들 것 같지요. 특히 농축산업이나 어업일 또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몹시 더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직업이 중요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육체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갈수록 여름 날씨의 기온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더욱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뜨거운 불 옆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요리를 하시는 분들 또한 이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요. 올해 여름은 최근 가장 더운 기온을 기록하는 흐름을 이어가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날씨가 될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고합니다. 평년보다 이른 더위가 시작된 만큼 폭염의 기승이 부릴 것도 같지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더위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414장, 새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인간의 삶에는 참고 견디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되어질 때 묵묵히 견디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픔이나 고난이 올 때는 죄책감을 갖고 자책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뒤에 주실 축복을 고대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가끔은 겸손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낮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성숙되고 성장하며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주님께서 더욱 기쁜 무언가를 우리에게 준비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대부분 나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 걱정스러운 일, 아프고 슬픈 일 등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안정하며 좋지 않은 일, 편치 않는 일, 투성이입니다. 간혹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자주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나라적으로는 아픔이 있었던 달이기도 해서 6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올 한 해의 나의 모습도 뒤돌아보기 좋은 때이지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지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지요? 주님께 더욱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새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 함께 나누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과 한국전쟁 6.25 발발일이 들어있어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조금은 묵직한 의미를 갖고 시작합니다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역시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결코 인공으로는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 살아있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줍니다. 녹색 이파리 끝에 닿아있는 햇살을 보면서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도 닿아있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서 국가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평화의 기도 둘러스 남성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방송 사역을 위한 귀한 섬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을 기려 전국운영위원회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원주의 오크밸리에서 열렸던 작년 수련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400여 명이 참석해 영적으로 재충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극동방송 13개 지사에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제가 1973년에 아세아 방송을 설립하고 팀 선교회의 극동방송까지 인수해 공동으로 운영하던 때가 197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 당시 많은 부채가 있었고 사옥은 비가 새고 장비는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직원들 월급이 부족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당시 해병대 소장이었던 임경섭 장로님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초반기 3개월,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국의 운영위원들이 영상 중계를 통해 동시에 목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방송사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섬기고 계신 운영위원들의 기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서로 짐을 지며 협력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쓰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활용하는 성경적 청지기가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CTSR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살기 힘들다는 말이 요즘 갑자기 들려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살기 힘들다는 말은 계속 들립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 구도 속에서 그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 있지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겠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크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는 혼자 앞서가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채근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권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나아가는 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한 배를 탄 동역자라는 의식,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삶과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란 의식을 느끼게 하죠. 흔히들 지도자는 고독하다는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외롭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함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 섬기며 그 누구도 고독하지 않도록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자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가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고해요. 여기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자기 집안을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지 17, 18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왕권이 견고해졌지요. 평안이 왔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늘 흔들리고 불안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므비보셋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이것이 은혜예요.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고해요. 시바는 원래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이 몰라

몰락한 후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실상 주인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해요. 이름보다 약점을 먼저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을 조건과 약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쓸모와 외모로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4절을 보니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도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약점보다 존재를 찾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나요?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릅니까? 아니면 약점으로 판단합니까? 은총을 베풀려면 둘째, 조건이 아닌 은혜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4절을 보니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답해요.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황량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왕자의 신분이었던 므비보셋은 지금 황량한 땅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이 몰락했으니 늘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요. 요나단 같은 아버지와 사울 같은 할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망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운명을 함께 물려받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마길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시바는 주인 행세를 했지만 마길은 계산 없이 므비보셋을 품었어요. 무려 17, 18년 동안 숨겨주고 장가까지 보내며 아버지처럼 돌보아 준 것입니다.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 준 마길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어 어떻게 되나요?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라고 해요. 마길의 숨은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갚아주시는 날이 온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6절에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의 후손은 제거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자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밭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먹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친아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므비보셋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므비보셋은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폐위된 왕가의 후손이고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에요. 극도의 열등감 속에 있었지만 이런 자기 인식이 단순히 자기 비하는 아니었어요. 진짜 겸손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은혜가 은혜로 보여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은총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자만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바처럼 약한 사람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마길처럼 계산 없이 사람을 품어주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곳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음을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시골에서 상경의 대학을 다닌 저는 친구들이 유흥을 즐기며 지낼 때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았어요. 어떤 사치도 누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믿음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은 매번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저의 곳간을 채워주셨어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학 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울 때는 아시아

0: 지역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게 하셨지요. 그러나 정작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일회용 비닐을 다시 쓰지 않고 버린다며 아내를 정죄하고 부모님께 여유 자금이 생겼다며 매달 드리던 용돈을 끊어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하며 아들처럼 대우하지요. 이렇게 자기 정적의 후손에게까지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재물을 마치 내 것인 양 쌓아두려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의 종시바처럼 물질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저의 죄를 회개해요. 이제는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든 지체들에게 저의 물질과 마음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물질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씀씀이를 탓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므비보셋을 먼저 찾아갔어요.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묘막측한 은혜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물질을 의지하며 시바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사랑도 계산하고 내 것처럼 움켜쥐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받은 은혜를 잊고 시바처럼 물질과 조건을 붙들며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가길 원합니다. 또한 막일처럼 계산 없이 한 영혼을 품고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푸는 저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서신은 AD 66년 67년경으로 기록 연대가 추정되는데 바로 이 시기는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가장 극악무도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최대 최고의 선교사여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의 편지,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는 그 디모데와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은 그 박해 중에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마지막 때까지 가장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위력이 무엇인지 성경이 주는 유익성 성경의 기능 성경의 중요한 가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대한 기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처음 얘기할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어때요? 매우 비슷해. 성경 계속됩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모함하며 중상모략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근래에는 텔레비전을 거의 제가 잘 안 보기도 하고 거의 볼 시간도 잘 없지만요, 잘 못 보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 아닌가요? 거의 이런 내용, 그렇죠? 아니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여줘요. 정부의 모습도 보여주고 요새는 한창 국정감사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들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말세가 됐을 때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집니다. 10절 11절 건너뛰고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계세요? 만약 안 받는다면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세에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죠? 이거 해석을 잘해야지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죠. 이게 말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이 말씀을 잠깐 우리에게 적용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십니까? 디모데는 그때 어려서부터 말씀을 엄마에게,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에게, 내 외할머니에게,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러버스 또는 바이블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다음 세대가 말씀 세대가 되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코로나 때도 열심히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는 결코 말세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구경수, 사회, 과학, 자연,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탁월해도 어떤 분야의 학문의 전문을 이루고 전문성을 갖고 학위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감동, 거기 보면 또 다른 작은 글씨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감으로.

거기 밑에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징계하기에 이런 단어. 원어가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모두가 각 장, 각 문장, 각 구절 아니 각 단어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면 God breathed, breathing 하나님께서 호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에 그래서 생명이 됐을 때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그래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 생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교훈, 닥트린, 원리, 원칙, 방법, 기본 진리 아주 가장 기본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 살지 못할 때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원리 원칙으로 오라고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책망받은 것으로부터 다시 바르게 세우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불의와 불법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기능 소위 성경의 4대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4대 목적 또는 4대 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 원칙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잘못되었을 때 그걸 꾸짖고 책망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세워서 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17절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여기 온전한다는 개념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숙을 이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는 결코 영적인 성장을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능력 있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혹시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예,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2000년이나 흘러갔는데 아직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말세의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 내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나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본문 좀 보여줘봐요.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돈 버는 법을 배웠나니가 아니잖아요. 구경수 세상 문제 잘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지식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올바르게

선하게 곧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성경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성경이 궁극적인 삶의 큰 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 하고 일부 예배 때는 이 바이블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참 못했어요. 바이블. 이 바이블이 헬라어 비블로스였어요. 비블로스. 비블로스라는 말이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기오 그라페. 거룩하게 기록했다. 그라페란 말이 서물, 성서, 기록한 것, 기록한. 이게 바이블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파피루스에서 비블로스, 그 다음에 바이블 이렇게 온 겁니다. 옛날 파피루스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또 다른 표현할 때 scripture 이렇게 씁니다. scripture. 근데 그거는 라틴어 스크립투라에서 왔어요. 스크립투라. 이 스크립투라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의 뜻 똑같은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스크립투라라는 말 말고 또 라틴어 가운데 성경을 나타낸 말이 칸논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C-A-N-N-O-N, 칸논. 캐논, 캐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캐논은 뭔가 하면 이 캐논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 발을정자에 경전경자를 써서 정경이라고 표현하고 이 정경은 기준, 자, 표준, 측정도구, 잣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갖다 잣대를 대보면 얼마나 자랐는지 잣대를 대보면 이게 곧게 되어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뚤어지고 바른가를 재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의 기준은 남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는 요만큼 성장했네. 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요 정도 되네. 이거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살아온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틀라이트, 브러드, 브레드린 뭐 이런 다 건강한 신앙 생활을 강조하는 처음에는 섹타로 시작했지만 부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신앙 삶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출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분들 거의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 아미시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대답이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살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고 성경이 악하다고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나는 악한 겁니다. 성경이 선하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선함입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 헬라어로 카논이란 말, 곧은 막대기입니다. 기준선, 측정하는 자, 라틴의 조금 저 정경, 카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규칙, 모델, 모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성경입니다. 모든 모범이 성경입니다. 모든 기준, 원칙,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가치. 가치가 뭐죠? 우선 쉽게 좀 설명드리면 이건 참 가치가 있다고 말할 때 쓸모가 있다 또는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이로운가, 얼마나 유용한가, 종종 가격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가격, 숫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요. 생텍쥐베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숫자로 표현하기 좋아한다. 와, 당신 그 말 100만 불짜리였어요. 말을 돈으로 따지는 겁니다. 야, 그건 5원짜리도 안 된다, 3원짜리도 안 된다, 10원짜리도 안 된다. 가볍게 보는 거죠. 숫자로 표현한다. 쓸모와 유용성을 따져서, 값어치를 따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뭔가면요 중요성을 따지는 이건 정말 이건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인간의 욕구와 관심 관계의 미래에 갖게 되는 중요성 필요도 있다 이건 꼭 필요하다 삶에 꼭 필요하다
값은 없어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기,

0: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기. 돈은 없어도 살지만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아, 잘 모르세요? 황금은 없이 집에 황금은 없이 살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니까 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금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서 한 돈에 80만 원, 90만 원 막 육박하니까, 와, 요새 막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금 가진 거 있냐고. 그건 희소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행동을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이사 갈 때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이사 가는 집의 기준이 뭐예요? 학군이 좋은가? 시장이 가까운가? 자주 말씀드립니까? 교회는 가까운가?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있는가? 가끔 제가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갈까를 생각해보면 그 도시에 그런 교회가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 가면 돈 잘 벌어. 교회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도 누가 물으면 자기가 뭐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에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아멘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 가서는 그걸 잘 안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들을 때만 아멘하고 나가면 그냥 교회당 밖에 나갈 때 그냥 얼른 반납하고 그냥.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가치 기준이 뭔가 하면 진선미예요. 무엇이 정의로운가, 참인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게 철학적인 기준입니다. 경제학적인 기준은 가격, 가치로.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나 화폐의 구매력이나 금, 보석 이런 같은 거, 상품, 재화의 가치, 사용하는 것. 근데 물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서의 물 한 병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내가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지금 목이 너무 가려요. 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이 한 병 갖고 있는데 1,000만 원 달래요. 죽어 사먹어요? 그냥 돈 갖고 죽어요? 상당히 죽을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때 물 한 병은, 1,000원도 안 되는 물 한 병이 그 순간에는 1,000만 원 해도 사먹을 수밖에. 그건 가치, 환경적인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돈보다 정직함이 중요한 가치라고.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건 정직한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나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치,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적 가치, biblical value,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가치, divine value, 하나님의 신성한 가치란. 높은 가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high value. 영적 가치, spiritual value, 불변의 가치,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absolute value, 절대적인 가치. 이건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가치, ultimate value라고 합니다. 영원한 가치, eternal value.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까 조금 전 사막에서의 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0만 원짜리 물 마셔도 오래 못 가요. 금방 또 갈증 와요. 상황적인 가치.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 비물질적인 non-material,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ntangible,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뭐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 조금 전 공기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태양, 햇볕. 돈 안 내지만 엄청 가기.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태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농부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적 가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준, 선악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더 필요한 것인지, 돈 얼마를 받을래? 정말 충성스러운, 이게 충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정직함, 인내, 섬김, 자비, 양선, 절제, 온유, 겸손, 이해, 용서, 배려, 나눔, 구제, 얼마나 많은, 이 높은 가치들, 이 영원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높은 가치들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조금 전 성경적 가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곧 없어질 가치입니다. 변하는 가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세적 가치라고 말하고 자연적 가치라고 말하고 상황의 가치라고 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금, 언, 보석, 지위,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이. 예배당에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사가지고 짐승 앞에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금은 보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영원한 영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 권사님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함께 간 권사님이 그 부잣집에 있는 자개장 앞에, 그 화려한 그 집 앞에 가방을 탁쓱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 살아보나.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권사가 나를 부러워하면 내가 뭐 예수 믿을 게 뭐 있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 2, 3, 4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고통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이 땅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조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복음의 확산이 되도록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2026년 6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6월의 첫날, 대지는 더 푸른색을 짙게 칠해갑니다. 하늘은 한 뼘도 높아지고 세상은 저마다의 속도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향해 이 6월 달려가죠. 이 6월에 우리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 제철 먹거리가 있는데요. 6월의 매실, 이 매실은 구연산과 비타민이 6월에 가장 풍부해집니다. 푸른 보약이래요. 특히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이 뛰어나죠. 또 6월에 핵감자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사과란 표현까지 있어요. 포슬포슬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이죠. 비타민C와 칼륨이 지금 가장 풍부해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대요. 6월에 다슬기는요, 가장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나서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이 6월에 가장 풍부하답니다. 6월에 농어는 보기만 해도 약이 된대요. 늦가을 산란기를 앞두고 6월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농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계절이 가진 에너지를 온전히 우리 몸에 담는다는 것이겠죠. 다 먹고 싶습니다. 제철의 이 본연의 맛이 극대화되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보면서 우리 방송 가족들의 6월 한 달도 우리의 본연의 매력과 실력과 체력과 영역이 빛나는 그런 6월에 한 달 되면 참 좋겠어요. 종종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이런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제철은 아직 오지 않았는가? 왜 저 사람은 이 6월달 5, 6월에 저렇게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 안 피었나? 다른 집 자녀들 보면은 저런데 왜 우리 자녀는 이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생의 시계는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때론 가시덤불 속처럼 아프고 외로울지라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가장 최상급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교한 연출이라는 것을요. 자, 누가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성도는 늘 제철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천국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월 은혜받기 제철입니다. 6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6월 1일 은혜받기 제철인 한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에 우리 극동방송의 운영위원들이 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특심으로 사랑해주시는 우리 운영위원들 또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들이 원주 오크밸리에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말 은혜받기 제철인

은혜받기 정말 귀한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시편 1편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앞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철을 따라 마르지 아니함 갖는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일상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제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제철, 뭐 계절이 와야 제철이 아니라 이 하루도 우리만의 제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힘차게 웃으며 가장 새롭고 가장 신선한 여러분만의 위대한 하루, 6월의 첫날 그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계절이자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또 우리 셀장, 구역 식구, 구역장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좋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 6월 은혜 받기 참 좋은 이 제철에 여러분께서 더 많이 웃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지부장님들 축복합니다. 10명 이상에게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의 여러 링크들을 공유해주시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9673님 오프닝 감사합니다. 아이디 인생명언님 2794-2941-9539-6472 그리고 6965 김경숙 집사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6244님은요 가끔씩 SNS를 보면 남들 여행가고 잘 사는 거 보면 아 부럽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6월 은혜 받기 딱 좋은 풍성한 나날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의 이 6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1순위로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6월은 일하기 딱 좋은 계절이고 뭐 여행 가기 딱 좋은 계절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6월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고요.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 공유받지 못하셨다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인간 수업 영상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신청할 수 있어요. 찬송가 데이 찬양합시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어쩌면 익숙한 풍경의 일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 앉아 비슷한 생각과 감정의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루를 이어가지요. 고요하고 익숙한 공간 안에서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모두 그 흐름에 순응하듯 살아갑니다. 익숙한 공간은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조금씩 무뎌지며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늘 마주하는 풍경,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싸는 익숙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또 무심해집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부엌, 정한 시간에 맞추어 울리는 알람, 출근길 버스 창가 자리, 예배 때마다 앉는 똑같은 자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이자 마음의 쉼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이 익숙한 공간에서 얼마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던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고 귀에 들리던 소리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 일상의 배경음처럼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익숙한 공간에 낯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익숙한 자리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끄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어쩌면 낯선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은 이런 내 모습을 보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같은 질문들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로 던져진 돌처럼 내 안의 고요함을 흔들어 놓지요. 그리고 오래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 줍니다. 나를 깨우는 순간일 겁니다. 그 순간 익숙했던 창가의 햇살이 새롭게 보이고 늘 듣던 가족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며 익숙함 속에 머물던 하루가 다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변화는 언제나 익숙함의 균열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익숙한 공간에 낯선 질문을 던질 용기를 낼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익숙함이 그분의 손길을 놓치고 있었을 뿐이지요. 익숙한 공간에 던진 한 줄기 낯선 질문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낯선 질문은 내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신호입니다. 익숙한 공간에 낯선 질문이 찾아올 때 그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흔드시는 시간인 게지요.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요? 그래,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잔잔하지만 분명한 이 은혜가 6월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6월의 첫날, 참 바쁜 일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그런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월요일 출근길을 좀 평소보다 10분, 20분 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 6월 월요일 아침은 더 이렇게 좀 막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익숙한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낯선 질문,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익숙함 속에서도 낯선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요함을 흔들어 놓는 그런 질문들, 오래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주는 그런 질문들. 이 극동방송 아침 방송이죠.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좀 그런 먼지들을 훌훌 털어버리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뭐 하고 있지? 아유, 정신 차려야지. 주님께 더 다가가야지.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품어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 속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알고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6월의 첫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립니다. 지금 한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3125님 쉼표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의 익숙한 이 공간, 이 아침 얼마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힘내시라고 응원의 설렁탕 선물을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칩니다. 찬송하시죠.

6월의 첫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6월의 첫날 우리의 익숙한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낯선 질문을 던질 그런 용기를 내면 참 좋겠어요. 익숙함에 균열을 한번 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계속해서 햇빛처럼 비추고 계십니다. 복된 아침, 6월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이 6월 제철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제철인 그 6월의 첫날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또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6089님 출근길 차 안에서 찬양을 들으니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해져요? 오늘 직장에서도 함께 이 찬송을 꼭 듣고 싶습니다. 7939님 오프닝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껏 헤매고 살아온 저에게 오늘이란 이 하루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늘 익숙하게 병원 가는 일만 생겼고 또 여러 가지 헤매었던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511님 쉼표 영상 항상 은혜 넘치는 방송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0235 전남 장성으로 이사 온 지 3개월 광주로 출근하는 짧은 거리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방송을 듣고 암송하고 찬양도 듣고 쉼표와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2462님도 말씀 오프닝, 2484님도 오늘 찬양 정말 잘 듣고 있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전남 광양에서도 이 방송 들으시고요. 또 울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우리 한기훈 성도님이 쉼표 영상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같이 해요. 응원합니다. 7800님도 처음으로 문자 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이 6월의 첫날 아침에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면 샵 1069번으로 쉼표, 또 오늘 오프닝 말씀에 이 모든 링크 담아놨거든요.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로 오프닝 말씀 참여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신청곡을 청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5012님, 수액을 맞고 있는데 처음으로 수액 맞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이 6월의 감동, 이 묵상들 주님이셨다고 생각해요.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6월 은혜받기 제철입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날아다닐 수 있는 야생오리를 사냥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원래 오리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사냥하려면 오리의 눈을 속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사냥꾼의 몸을 숨기고 보호색을 띠는 옷과 모자를 착용합니다. 얼굴이나 손과 같이 노출되는 피부에는 색을 다 칠해서 오리의 눈에 띄지 않게 숨깁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도 총의 금속 부분들이 반짝여서 오리는 멀리서도 알아채고 사냥꾼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구를 비롯한 총의 금속 부분들에 색을 칠해서 반짝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위장하여 오리가 의심 없이 다가오면 그때 사냥꾼은 본색을 드러내고 방아쇠를 당겨서 잡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늘 이런 방법으로 당해왔던 것입니다. 위장 전술. 이것은 마귀의 오랜된 전법입니다. 이미 다 노출된 전법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정말 하와를 위해주는 척 발톱과 송곳니를 다 숨긴 채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단의 위장 전술에 속은 하와의 눈에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리 사냥법. 이것은 흔히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품에 안기까지만 매너 있게 행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결혼을 하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줄 것 같이 배려하던 자세는 상대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때까지만 작동하다가 멈추어 버리기도 일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던 맹세는 신혼여행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해주던 태도는 어느새 시녀처럼 대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고 결혼사진의 색깔이 바래기도 전에 숨겨두었던 발톱과 어금니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 본색을 숨기는 것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장 전술. 이것은 남녀 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포섭 대상자가 자신들의 이단 교리에 빠지기 전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사람을 꿰는 제비들과 꽃뱀들은 정말 매너 있게 다가오지만 때가 되면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위해주는 척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해치는 사람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려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에 매료되지 말고 그 속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성하게 화려하게 보이는 나무와 잎만 보지 말고 그 종자와 그 뿌리와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과 종자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정체를 알려면 나무와 잎을 보기보다는 종자를 보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사상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결과를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24시간 화장을 하고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여인도 반드시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잠시 잠시 사단의 베일을 벗겨 보여주십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베일을 벗겨서 사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사단의 민낯을 보고도 속습니다. 사단이 또다시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속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잘못 본 거겠지. 특히 성에 약한 우리의 정서상으로 볼때 우리들은 이런데 잘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야생오리처럼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아서 비참하게 사냥당하는 지체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으려면 화려하고 무성한 가지와 잎을 보지 말고 그 뿌리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가면을 벗겨 민낯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를 포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사진 작가들은 종종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 시간, 또 길게는 며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비추는 순간, 혹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순간,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을 찍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셔터를 누르는 시간은 1초도 안 되지만 그 1초를 위해서 긴 시간을 인내하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싶고 씨를 뿌리면 곧바로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도 조급함보다는 믿음으로,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실 테니까요.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오늘도 찬양과 함께 출발할게요.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이 쏟아진다. 괜찮은 아침, 괜찮은 미션. 자, 매주 월요일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미션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매일 한 가지씩의 미션을 제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출석 체크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 미션을 수행하신 분 중에 두 분을 선택해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네, 선물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오들돌 6번님께서 새 달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이 너무나 반갑다라고 하시면서 인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미션이 이 말씀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자, 6월의 첫날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5월을 보내주고 이제 6월을 좀 우리가 반겨주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신 미션은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그 사진 속에 숫자 6이 담겨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수행해 주셔야 하는 미션은요. 숫자 6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 1일입니다. 6월의 첫날,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데 이 한 달 새롭게 잘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숫자 6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보낼 수 있는지는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텍스트만 가능하실 텐데 문튼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숫자 6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달력이나 아니면 뭐 시계나 뭐 이런 곳에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자, 다가온 6월 이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보겠다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샵 3927번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영어 찬송가 메들리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세요. 자, 오늘 제가 괜찮은 미션으로 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숫자 6을 찍어서 보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동일한 그런 이제 사진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오전 일상을 살아내시느라 아마 바쁘시겠죠. 네, 이 와중에도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시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우리 1291번님께서 숫자 6을 네, 보내주셨는데 달력인 것 같아요. 올해의 표어. 복음을 위하여 뭐 자유인이 뭐 돼 어쩌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교회에서 나누어 주신 달력 같은데 네 1등으로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선물을 안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1291번님 제가 커피 쿠폰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79번님 장미꽃이 예쁜 6월입니다. 하나님의 예쁜 작품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0361번님께서는 샬롬 출근길에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와 그러네요. 이 상가 분향인데 거기 적힌 번호를 저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1289번님 좋은 아침 복된 아침입니다. 6월도 하나님 간섭하심에 일상의 예배가 이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 보내주셨는데 이 어떤 간판이네요. 뭐 바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니까 해산물 파는 그런 가게 같은데 거기 번호가 6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진을 또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5201번님 이것 또한 재미나는 하루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좀 아침에 좀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종종 이렇게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행하시기 어렵지 않은 그런 미션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996번님 샬롬 6월의 시작입니다. 이달도 주님 동행하는 달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달력에 적혀있는 6이라고 네, 적혀서 있는 것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나이트 근무 후에 퇴근하는 길입니다. 룰루랄라라고 하신 우리 2614번님 너무 반갑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을 찍어서 또 보내주셨는데 어우 상당히 똑똑하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5995번님께서는 6월 2일이 딸 생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축하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일이네요. 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하실 건가요? 네, 궁금한데. 네, 뭔지 모르겠지만 무튼 좋은 또 하루가 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님과 함께 커피 한잔 하시라고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님 성함이 수지라고 하셨는데 나이를 잘 모르겠으나 어리다고 그냥 산정하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수지 자매님 너무너무 네 생일을 축하드려요. 3609번님 12개월 1년 중에 중간인 6월입니다. 그리고 사계절 진입하는 6월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6월 한 달이 감사와 기쁨 가득한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모두 네, 정말 행복한 그런 한 달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이면 여러분 12개월 중에 벌써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6월 마지막 날이 지나야 이제 온전한 네, 이 6개월이 지나가게 되는 거겠지만 벌써 이 1년을 절반

만 가까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우리 사돌들 4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사돌들 4번님은 6318, 6732183, 뭐24 이렇게 적혀 있는 구구단 그 어떤 판을 찍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찬양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이 찬양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6월 한 달도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듣고 월요일에 준비된 시간이죠. 긴급전화 052의 시간으로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긴급전화 052에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네, 전화를 드려서 우리 즐겁게 퀴즈쇼도 하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한웅재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응답하라 응답하라 당신의 하루를 구하는 한 통의 전화 긴급전화 052 자 긴급전화 052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랜덤으로 저희 청취자분들 혹은 전파 선교사분들께 전화를 걸 예정인데요.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 연결된 분께는 제가 아주 간단한 아주 쉬운 퀴즈를 세 가지를 낼 건데 이걸 다 맞추시면 푸짐한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상품은요. 화장품 선물 세트입니다. 화장품 선물 세트. 자, 오늘은 제가 한 3개 정도 들고 왔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가능하면 두 분을 연결을 할 거고요. 두 분은 무조건 연결을 한번 해볼 거고 만약에 좀 힘들다 싶으면 네, 한 분이라도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화장품 세트는 제가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랜덤으로 전화를 걸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전화 걸면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도전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도전자를 받아볼 예정이고 나 퀴즈 한번 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콜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샵 3927번으로 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문제만 푸시면 그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만 푸시면 여러분들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퀴즈 풀고 상품 내가 한번 획득을 해보겠다 하는 도전자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샵 3927번으로 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주시고요, 여러분. 그 전화 안 받으시면 안 돼요. 뭐 052-256번에 뒤에 블라블라 이렇게 시작하는 지역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주셔야 여러분과 제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한 곡 함께 듣고요. 저는 도전자를 찾아서 네, 좀 잠시 헤매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샵 3927번으로 콜이라고 보내주시고 전화까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저는 도전자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아멘. 팀 루워십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긴급전화 052의 첫 번째 도전자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1: 울산시 북구 신천동에 사는 전자 용자 구자입니다.
0: 아, 전용구 집사님이실까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도전자십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다가 지금 전화 연결되셨어요?
1: 아, 출근하는 길인데 지금 차 세웠습니다.
0: 아, 진짜요?
1: 예.
0: 출근 시간이 몇 시신가요?
1: 9시까지입니다.
0: 아, 진짜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네요?
1: 괜찮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느 교회에 섬기고 계십니까?
1: 예, 북구에 있는 대형교회 섬깁니다.
0: 대형교회 섬기고 계세요?
1: 네.
0: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럼 교회에 섬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뭐, 신앙이야 뭐 한 50년 됐지만
0: 네.
1: 좀 이사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한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세요. 그래도 신앙의 연식이 네, 꽤 높으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자신 있으십니까?
1: 반반입니다.
0: 왜 반반이세요?
1: 처음 해보는 거라.
0: 아, 그래요?
1: 부담됐어.
0: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제 30년, 뭐 50년 이렇게 교회 다니신 것처럼 좀 극동방송도 오랫동안 들으셨을까요?
1: 아, 예, 출퇴근할 때 항상 듣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0: 아유, 저희 애청자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이시자 대형교회 집사님이신 우리 전용구 집사님 오늘 첫 번째 도전자이신데 자, 곧 제가 세 가지 문제 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1: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아, 최선을 다하겠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금부터 세 문제 드릴 텐데요. 너무 이게 뭐 간단한 문제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문제를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 네.
0: 첫 번째 문제는 찬양 퀴즈입니다. 자, 찬양 퀴즈 제가 이제 중간에 뚝 멈출 거거든요. 그 이후로
1: 네.
0: 따라 불러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1: 네. 네.
0: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다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1: 아, 이게 잘못, 기억이 안 납니다.
0: 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네, 진행자의 권한으로, 네, 다른 거 드릴게요. 자.
1: 네.
0: 참 아름다워라.
1: 주님의 세계는.
0: 통과. 좋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1: 네,
0: 만든
1: 아담.
0: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고요.
1: 네.
0: 그 아담을 위해서 또 여성 하나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여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이브.
0: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는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고 이 성경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1: 은혜.
0: 뭐라고요?
1: 은혜.
0: 정답! 축하드립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1: 아유, 아나운서님 잘 도와주셔가지고.
0: 아유, 전혀 아닙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찬양 그것 때문에 살짝 제가 놀랬는데, 그 찬양 혹시 모르세요? 아름다운 아니, 이야기가 있네.
1: 근데 뭐, 우리들의 뭐, 이렇게.
0: 맞아요. 구세주의, 아, 맞아요. 근데 이게,

0: 맞아요. 이게 또, 자주 안 부르고 이러다 보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무튼, 우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세 문제 다 맞추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또 출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잠시라도 그래도 방송에 연결됐으니까 이거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좀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1: 가족이겠죠.
0: 아내분인가요?
1: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방송 듣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우리 가족분들을 향해서 승리의 그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무튼 가족을 향해서 따뜻한 애정 어린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가 오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오크라는 단어가 영원한 사랑 뭐 이런 건데, 네, 가족을 끝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0: 네.
1: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0: 우와, 가족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분이시자 아빠이시군요. 왜, 가족이 가장, 뭐랄까,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세요?
1: 그렇죠. 뭐 어떤 순간에 가족만큼 끈끈한 데가 없잖아요.
0: 네.
1: 물론 뭐 친구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꼭 필요한 건 가족이죠.
0: 맞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진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족이 가장 네, 또 이렇게 중요한 존재죠.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6월, 7월, 8월 그냥 계속해서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사실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화장품 세트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도전자 우리 전용구 집사님과 함께 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휴, 처음 그 문제 살짝 모르셔가지고 살짝 네, 당황하실 때는 저도 약간 어떡하지? 이랬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너른 마음으로 네, 아유, 그럼 문제 뭐 그냥 중간에 살짝 바뀌어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빠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우리가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정의 달이 지나가면 또 가족들에게 사랑 표현을 또안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날이 있을 때더 하라는 것뿐이지, 그 날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 사랑 표현을 안 하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네, 우리가 이어지는 6월에도 이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급 전화 공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도전자분이 이 시간 연결이 될까? 저도 기대가 참 큰데 우선은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저는 두 번째 도전자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찬양, 유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0: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괜찮은 아침 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긴급전화 052, 이제 두 번째 도전자를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와, 굉장히 밝은 음성에 우리 또 여성분이 이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어디
1: 감사합니다.
0: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울산 동구 산돌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채미 장로입니다.
0: 이채미 장로님.
1: 네.
0: 장로님? 아, 진짜요?
1: 네.
0: 이야, 일단 우선 반갑습니다. 네, 네. 성함이 이채미님 맞으세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안 믿기네. 장로님이시라고요? 이야,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장로 임직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올해 1월 달에 받았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이야,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음성만 들어서는 너무 그냥 소녀 같으신데. 세상에, 너무 반갑습니다. 산돌교회를 섬기시는 분을 저희가 지금 또 모시게 됐는데. 자, 지금 뭐 하다가 좀 전화 연결되신 거예요?
1: 지금 출근하고 있는 길이에요.
0: 아, 출근길이세요?
1: 네네.
0: 맞아요. 이 시간에 다들 바쁘시죠. 어디로 좀 출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 하세요?
1: 동구에서 신정동 쪽으로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0: 아, 사회복지사로 일하시고 계시고요.
1: 네네.
0: 너무 반갑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늘 이렇게 오가실 때마다 좀 네. 극동방송을 좀 자주 들으세요?
1: 그럼요.
0: 아, 그러세요?
1: 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은혜 받고 있어요.
0: 아유, 우리 장로님 텐션이 너무 좋으시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출근이시면 지금 또 어떤 그 어르신을 좀 모시러 가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1: 저희들은 어른이 아니고, 네. 아이들, 그, 18세부터 65세 사이인데, 거의 네. 지금, 장애 가진 이용자들이 지금 저희들은 한 20, 30대 애들이에요.
0: 그래요?
1: 네네.
0: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아이들도 이제 또 섬기러 가시고 하시는데 또 이 네. 퀴즈도 푸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서 좀 힘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좀 드릴 건데 어떻게 좀 퀴즈에 네.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1: 전혀요.
0: 아, 왜요, 장로님? 네, 장로님이신데 잘 푸시지 않을까요?
1: 부담됩니다.
0: 아유, 알겠습니다. 네, 전혀 부담 느끼시지 않도록 제가 쉬운 문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1: 감사해요.
0: 자,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1: 아자, 아자, 화이팅!
0: 아자, 아자, 화이팅!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드릴 텐데, 첫 번째 문제는요,
1: 네. 네.
0: 찬송가 문제입니다. 자, 찬송가. 아. 제가 부르다가 중간에 뚝 끊을 거라서, 네. 우리 장로님께서 잘 들으시고, 그 뒤에를 이어서 불러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긴급전화 052 두 번째 도전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 불매의 길 행하며
0: 오! 정답!